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She came to Gyod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3: 네. 언제 오셨어요?
2: 네, 어저께 왔어요. 네.
1: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odong-do.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 충성.
2: 충성.
4: 충성.
5: 와, 오셨네.
2: 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2: 네.
1: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6: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2: 네.
6: 나 5년은 젊어졌어.
2: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6: 어?
2: 성함.
6: 김.
2: 김.
6: 맑을 청자. 삼시면에 풀을 청.
5: 청산.
6: 밀산.
5: 김청산. 네.
2: 어머님은요?
7: 네. 민옥순이요.
2: 어, 이름 좀 멋있네요.
7: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2: 연하루?
7: 연안우 지루지
5: 미산리
6: 미산리야 미산리
7: 미산리
2: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7: 34년생이요.
2: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8: 최복렬.
2: 네?
8: 최.
2: 최씨예요? 어느 최씨예요?
8: 해주.
2: 해주 최씨예요? 어 저도 최씨인데. 저는 강릉 최씨예요. 예 최.
1: 봉.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 the battlefields.
2: Field inside.
9: 오군군이 한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함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2: 네.
9: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 밭에 떨어진 것까지 다
2: 알죠. 그렇죠.
9: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2: 네.
9: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보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2: 네.
9: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네, 어디 어디 몇 지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도는 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2: 네.
9: 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작전 들어가고
2: 그렇죠.
9: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2: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네. 네? 훈련을
9: 훈련 받아 낙하산
2: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8: 아, 네, 공수
2: 히디를 이곳에 이곳에
8: 공수 훈련은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2: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8: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2: 네.
8: 그 사람들 탐광으로 나갔대요.
1: The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소감장,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10: Yeah, here we go.
2: Oh.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1: We visited the home of a veteran we met at the Gyeongdo Veterans Association gathering place.
11: 요거 결혼 사진 찍은 거고 가족 사진.
1: The couple in the photo are guerrilla fighters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who met and married while serving in the 8240th Unit.
12: 하던 날
13: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11: 그 부대 명수학이라고 있어요. 보급계 하던 양반이 나를 저 양.

0: 김청산입니다. 그, 척, 예방 쳐가지고, 척하고 싸우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따지고만 한 100m, 한 150m 이렇게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싸웠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젊은 피가 끓어올라서, 그놈들한테 쫓겨나온 게 그게 한이 되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리운 내 강토를 갖다 버리고 버리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니까 버려진 거지 말이자면 이게 우연수지 우연수 아주.
1: Though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reclaim their homeland, they now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never return.
0: 보고 싶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
2: 3개월만 있으면 평화돼서 들어온다고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라 한 거에 벌써 70년이 넘었으니 세상에.
1: The passage of time seems so cruel and unfair. Time is running out for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Since most of the survivors are in their 90s, they have difficulty moving around, and their health is deteriorating day by day.
3: 그동안은 정형외과 안 오셨잖아요.
4: 예. 네. 그동안에 못 왔죠, 뭐.
3: 그러니까. 그동안에 뵙고 싶었는데 많이. 예.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어디 특별히
4: 예, 여기 뭐 다리 뭐 이런 다 이상이 없는데요.
3: 네.
4: 이 걷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3: 한번 무릎 좀 볼까요?
1: 93-year-old veteran Mok Sung-jun, who served as a squad leader in the Ulchi Tiger Brigade, is also not in as good health as he used to be.
4: 네.
1: Still, he feels somewhat relieved knowing that he has a hospital he's been going to for 50 years, where he can go anytime he feels unwell.
4: 걷는 연습한다고요?
3: 붙잡고 걸으세요?
4: 예.
3: 보행기로? 어떻게 검사를 좀 하고 싶어요?
4: 예?
3: 엑스레이 찍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4: 아니 그냥
3: 보기만 하고
4: 네, 조금 더 보고 심하고 그러면은 없고요.
3: 네.
4: 여기야 뭐 우리 집 같은데.
3: 아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제일 네. 먼저 봐드리죠. 우리 회장님이야.
5: 목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돼서 인연이. 해병원 오시고 나서 우리 또 회장님하고 돌아가신 회장님하고 친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4: 내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69년도, 70년도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 어른이 우리 제가 갖다 입원 시켜놓은 거 꼭 그 저 얼마다 얼마에 따져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치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여기다 고쳐 나갔지만은 이 저 돈 때문에 밖이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1: The late chairman Kim Yun-kwang, the hospital's founder, treated countless veterans during his lifetime and spared no effort in providing medical support, especially to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This was because he too was a veteran of the 8240th unit. A graduate of Pyongyang Medical University, he defected to the South after the Korean War and served as the director at the Ulchi Tiger Brigade Hospital.
6: 아이고.
1: Since his passing in 2021, his son has been carrying on his father's legacy. Just as his father did, he provides not only medical treatment, but also the utmost respect to the war veterans who visit the hospital.
7: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참전용사들이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그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좀 미국처럼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The unsung heroes who rushed into battle for their country without expecting any reward. Now it is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store their names and honor. To this e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has been established and is traveling across Korea to find hidden heroes.
1: 요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겁니까? 이것 때문에
2: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부대에서 누가 찍어줬는데 네. 분명히 네. 찍어줘서 내가 찍을 그 이제 이사단 이제 그
1: 이런데
2: 가가지고 네. 아 육사단 네. 그것은 누가 찍어줬는 거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0: 요 사진 뒤에 Hiro E. Sang-ho was a member of the Kirkland unit that operated primarily along the East Coast. During the war, he was known as E. Hung-woo. Since he had no official documents such as a discharge certificate, the only evidence he had to prove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was just two photographs. This was a major challenge for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The source of the photos was unclear, and above all, the fact that he had changed his name from Lee Hung-woo to Lee Sang-ho after the war ended only added to the confusion.
3: Oh, Lee Sang-ho님 같은 경우에는 Lee Hung-woo였다는데 대한 입증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했던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제출 당시에는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이 글씨가 식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정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흥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에 이흥우가 있다고 해서 이 이흥우가 그 이흥우라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봤던 게 이분이 제출하신 사진 중에는 이 1954년 3월 5일 날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8240 유격대원들이 육군에 편입되는 그 퀵실버 작전이라는 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소속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커크랜드 부대는 요 시기에 각 육군 부대로 갈 수 있었던 걸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부대라고 하셨다라면은 이 시기에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In reality, most irregular soldiers are in their 90s. And many cannot recall their activities or operational situations from that time. Additionally, the lack of proper photographs or official documents like discharge certificates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prove their service records. However,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does not overlook even the smallest clues.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and objective procedures, such as document comparison, handwriting analysis, and photographic examination, they are verifying the applicant's contributions. The 8240th unit, whose members risked their lives to defend the nation, had been denied compensation simply because they were affiliated with the U.S. military. And held civilian status rather than that of irregular soldiers. Fortunately, in 2021, the enactment of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Act opened the door to compensating them for their sacrifices.
4: 네.
2: 네.
0: Thanks to this hero, Jung Kum-soo,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s Torchlight Unit, has finally had his contributions recognized.
5: 그저 동네 이제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께 궁금해서 형들 뭔데요 물어보니까 너 검수 갈래 이러더라고 뭔데요 이렇게 야 가면 검정 차고 선글라스 끼고 말이야 폼 잰는데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좋다고 이제 뭣도 모르고 뭐 좋다고 내택 가라고 말해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ul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이어라.
2: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팜의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2: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1: 유쾌한 에너지와 중독성까지 갖춘 크리스티나 유재필 씨. 그러시구나. 무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Yo, that was insane.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여름이구나. 아, 예스. 딱 느껴지는 아,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0: But summer isn't just about upbeat songs.
1: 맞아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완전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아하.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1: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e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오브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오브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와우,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미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창하고 머리카락 창 치고
1: 머리카락
2: 뒤에 보고
1: 뒤보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하고 머리카락 치고
1: 머리카락 치고
2: 위로 올리고 내리고 아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골반 치고,
2: 가슴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1: 얼굴 가리고,
2: 옆으로 보여주고,
1: 보여주고,
2: 주먹, 주먹, 내리고,
1: 내리고, 내리고,
2: 앞에 보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1: 창
2: 던져요. 네, 맞죠.
1: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4: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2: 네.
1: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4: Come on.
2: 화이팅.
0: 자,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경기장.
1: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2: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우.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3: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3: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3: Spain에서 온 셀마입니다.
2: Yeah, Selma.
3: All 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4: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3: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3: Take it away, Selma.
2: Let's go.

0: 해서 와. 와.
1: 와. 아니 아니 최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3: Yeah, you sang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3: Uh-huh.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1: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3: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tone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1: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 네, 저는 오늘 사과머리 시도 해봤어요. Yes.
3: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1: Apple.
3: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1: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3: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3: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7: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1: 좋습니다. 채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3: Oh,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1: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2: 오늘은 그냥 조금 달달한 향을 뿌렸습니다.
3: So for her outfit today, she says she put on some very sweet type of fragrance.
1: 좋습니다.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For the next question, is there a makeup tip that you can give us fans to try ourselves?
1: 좋습니다. 아이님부터 가볼까요?
5: 네, 그날에 아웃핏과 무드에 맞는 얼굴에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So Ayn said to draw like a mole that would suit the outfit and the makeup of the day.
1: 좋습니다.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는 가닥 속눈썹.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7: How detail.
2: Oh, wow.
3: So she likes to put on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1: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1: 오, yes. 네일 팁이요?
6: 네.
1: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6: 네, 손톱 이렇게.
3: Oh yeah. So wow, so really?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 That's.
6: Well,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0: She knows English.
1: Oh, thank you, thank you,
3: 류인 씨.
0: 영어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6: 아,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1: 류인 씨의 영어 실력 여기서 마음껏 뽐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6: 네, 그래서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8: 어?
6: 해야 돼요?
1: 계속 말씀 하셔도 돼요.
6: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I, with my nail like tip, I just do a line like this and it comes out really perfect.
3: Nice.
1: Okay.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4: For the last question, if you could try in the future, in future comebacks, a new hairstyle or hair color, what would it be?
7: 저는 아주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는데 네. 모두들 반대해서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완전 밝은 약간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3: 오호! So she would like to bleach her hair completely and do a really bright pink color.
1: 누가 반대했어요?
7: 주변 사람들 모두가.
1: 주변 사람들이 좋습니다. 다음 류인님 어떤 게 있을까요?
6: I've always wanted to try Oreo hair.
3: Oreo hair?
6: Yes.
3: What is Oreo hair?
6: Oreo hair.
3: Black and white?
6: Yeah. Oh. With like bleached pieces.
3: Oh, like little bridges.
6: Yeah.
3: Oh, okay.
1: 좋습니다. 또 리리님은 well 어떤 게 있을까요?
9: 네, 저는 사실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3: 오케이!
1: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 원하시면 그거 할 위안이 있으세요?
9: 해볼게요.
3: He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4: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9: Thank you!
3: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1: 잠시만요. 제가 근데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 중에

0: 에? 무려 6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시다고요?
1: 와우!
2: Yes.
1: 6!
0: 어떤 분이죠? 하나, 둘, 셋!
2: 류이!
0: 아, 류이님! 아, 어쩐지 영어부터 지금 굉장히 출중하시는데 어떤 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3: 저는 이탈리아어랑 네. 영어랑 네.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한국말도 할 수 있습니다.
0: 와 대박! 와. 아니 여섯 개라 해서 네. 저는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1: 귀여워 예뻐서
0: 아, 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여섯 개 국어예요. 그러면 류인 씨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실 팬분들을 위해서 여섯 개 국어로 짧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Hi,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on stage today.
0: 영어 나왔고요.
3: 네.
0: 자, 이탈리아 가볼까요?
3: 네. Spero che ascoltiate tanto il nostro album Heartbite Legacy.
0: 오, grazie. 자, 프랑스 한번 가볼까요?
3: 프랑스요?
1: 프랑스어.
3: 프랑스. 중국어.
0: 중국어? 중국어 가볼까요? 중국어 가보겠습니다.
1: 都可以。
3: 我也可以。 请大家多多关注，多多期待 Heart of Woman.
0: 谢谢. 어떤 거 가볼까요 다음엔?
3: 프랑스.
0: 프랑스 가볼까요? Let's go.
3: Écoutez beaucoup nos chansons, surtout Lost in Proof.
0: 메르시 복구.
1: 메르시 복구.
0: 자 어떤 거 가볼까요? 스페인어 가볼까요?
3: 네.
0: 좋습니다.
3: Por favor, presta atención a nuestra coreografía principal. 만날 사랑 할 거야.
1: 오케이, gracias.
0: 네.
1: All right then. Let's...
0: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번 가봅시다.
3: 우리 앞으로의 Heart of Woman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0: 감사합니다.
1: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정말 대박. 네,
0: 천재, 대박. 천재.
1: All 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a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2: 네.
0: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un?
1: 네,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씨아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2: 네!
1: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1: Bye.
0: See ya.
1: See ya.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0: 星出木サッカーラサッカーエイ
1: クエイクエイクエイク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0: 바꿔라!

0: 아낌없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2: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2: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2: 맞네요.
0: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3년 전인가부터는 이제 그 매미를 심으시죠. 그 밭을 쭉 갈고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는 우선 밭을 깨끗이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그 흩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꽃 피고 이제 수확 시절 되면은 와서 수확만 하면 되죠. 아, 있습니다. 그 춘천 시내에 태계동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이 특별히 요런 작물만 해주는 정미소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

0: jako.
1: 메밀 전병이라고 예전에 그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음식이거든요. 저희는 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자배기 같은 데 있죠. 옛날에 그릇도 많지 않으니까 자배기. 그런 데다 아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온 동네가 다 먹을 정도로. 그리고 이 들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이만한 자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떠먹었어요. 옛날에. 예, 그 정도로 이제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참 뭐랄까 굉장히 맛있었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그 뚜껑 있잖아요. 가마솥 뚜껑. 그게 무쇠솥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집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기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다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다 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무도 좀 신경 써서 샀어요. 다른 거 없고 마늘하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맛을 낼 겁니다. 저희는 들기름을 정말 많이 먹었고 참기름도 물론 짜서 먹었죠. 농사를 이제 크게 졌으니까. 근데 모든 음식에 들기름.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은 조금 이렇게 왜 나중에 뭐 그런 식이었고. 하여튼 부치기고 뭐고 그냥 다 들기름. 문은 그냥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채를 잘 썰어야죠.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좀 살짝 볶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굳지 않게

그냥 하면 이게 물이 많이 생겨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약간 절여요. 절여서 조금 놔두면 얘가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서 물이 좀 생길 때까지 좀 놔둬서 물이 좀 생기면 얘가 이제 절여져요,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짜서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지금 절여진 상태거든요. 이거 절여졌으면 이거를 이렇게 꼭 짜요. 그럼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대한 짜서 질척거리지 않게 최대한. 이제 여기다 마늘 좀 넣고 그다음에 이거 고춧가루. 약간 이게 지금 저기 시골에서 온 고춧가루인데 조금 맵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꼬집만. 이거 그래도 색깔이 좀 빨개야 먹음직스러우니까 제가 조금 빨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 들기름도 충분히 넣어주시고 깨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거 다된 건데 어떻게 맛있게 됐나요?

생김만 나간 다음에 이게 너무 식으면 얘가 붙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다 흩어져.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싸는 게 더 이쁘고, 예, 흩어지지 않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예.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 넣었죠. 이걸 이렇게 푹 싸서,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르면 얘가 안 터지더라고.

고향은 뭐 전쟁 당시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거쳐서 이제 춘천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한몇년 빼고는 계속 춘천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나면서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름대로 그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호수가 내려다 보여가지고 아 여기에 터를 잡자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죠. 제가 그 매실 성목 한 80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호두나무를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어가고 있죠. 여기서 했던 나갔던 사람들이 다 화전하다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저쪽에 그 바른골이라는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집터라든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비탈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옥수수를 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완전히 뭐 물에 잠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금 담수된 그쪽으로 춘천을 나갔는데 지금은 담수되고 도로가 없어지니까는 양구 가는 도로로 해서 추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실제 양구 가는 것보다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그 콩도 안 돼요, 콩. 그게 아마 그 호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는 그 결실기에 제대로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480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밀가루 원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그 춘천의 공주천 그 당시에 그 제방 공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그 이제 박스에 돌을 하나 채우면은 표를 하나 주고 그런 표를 마가지고 밀가루를 타왔는데 주식이 뭐못 살다 보니까는 거의 밀가루라고 할수 있고 뭐 칼국수 그다음에 그 수제비 뭐 옥수수 범벅이라든지 거의 밀 위주로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 되다 보니까 그 제사가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사가 그 추석, 설 빼놓고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메밀 부침하고 전병이 필수로 상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되고 그때 어머니가 그걸 하시면서 맷돌로 그 갈아가지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르죠. 이제 그때 주로 먹었고 아주 특별한 때 이제 해주시면은 별식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때 좀 먹어봤는데 그 무채도 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그 김장김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결혼이라든지 그 대부분 다 음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뭐 형님 동생들 그 대사라든지 그런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했죠. 소당에다 대부분 했죠. 지금이야 신식이니까 그런데 소뚜껑 이렇게 꼭 뒤집어 넣어가지고 기름 탁 두르고 그 소당에다 다 했죠. 검은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밑반찬으로 주로 이제 뭐 고추 절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깍두기라든지 그런 거 기본이고, 그
그 다음에 김치. 그 정도죠. 그 사실 오늘도 했지만 이게 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메밀 전병을 먹을 수 있는 게 뭐 막국수 집이라든지 음식점에 가기 전에는 특별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 께 뭐 어머니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이런저런 걸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꼴두 국수. 꼴두 보기 싫다가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음식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자주 먹고 이러니까 이 여기 말이 꼴두 보기 싫다에서 꼴두어를 앞에 붙여서 꼴두 보기 싫은 국수, 이게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죽해서 밀어서 칼로 썰어서 칼국수처럼 삶아 먹는 건데, 이제 칼국수에도 여기는 그 김치를 썰어서 먹는 국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밀로 먹는 거, 그러니까 1900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밀가루는 없고 가장 흔했던 게 이제 메밀가루니까 그래서 꼴뚜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끈기가 없어요. 그 푹 삶아놓으면 숟갈로 떠먹어야지 젓갈로는 못 먹어요. 메밀입니다. 메밀. 예전에는 100% 메밀가루였는데 맛 때문에, 입맛 때문에 밀가루하고 섞는 거죠. 메밀가루, 밀가루, 김치, 두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육수를 사용하는 국수는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는 다 맹물에 소금간만 하죠. 예전에는 디딜빵하에서 빠서 썼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분기로 내리는 거고, 차이는 그거죠. 밀가루를 붓고 이게 잘 저어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게 반죽을 밀대로 밀으려면 조금 질척하게 반죽을 해야 돼요. 이게 밀가루는 이렇게 안 갈라.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7분을 그냥 이대로 내비둬요. 그냥 칼국수보다 두 배는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메밀은 약간 설익으면 서걱서걱해요. 묵은 김치를 쓰는데 너무 그걸 100% 쓰면 시국다리죠. 시구어서 못 먹고 그거를 금방 한 김치하고 잘 조합을 해야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여름에 음식 맛을, 이게 아마 5월 6월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없으니까.

이 음식의 제가 알기로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속이 부딪히지 않는다, 막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거를 먹으면 안 부딪힌다 그러더라고요.

0: 저는 고향이 여기에.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주천 쭈루룩 동문이에요. 우리 내 집사랑 우리 애들 다. 아버님은 고향이 모산동.
1: 모산동.
0: 그리고 어머니는 화산동.
1: 화산동. 네.
0: 서부동에서 사시다가 일로 이사를 오셔서 저기 앞에 삼성 슈퍼 자리에서 제천 상해를 하시다가 이 그러니까 내가 73년도에 일로 이사를 오면서 바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내가 한 40살까지는 장날이 장사가 훨씬 잘 됐지. 여기가 장이 서산면장이잖아. 서산면장이라서 옛날에 인구가 그래도 3만이 넘는 동네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줄어서 합쳐도 많이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예전에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이 저기 안흥서부터 다 내려오는 장이고 그쪽에서도 다 넘어오는 장이고 송악, 거기 평창 절반이 이렇게 다 오는 장이잖아. 근데 지금은 요 동네장이죠, 동네장. 여기가 원래 중심지잖아. 지금 여기가 중심지인데 지금 상권이 외곽도로로 형성이 됐어. 처음에 칼국수, 국수 종류인데 한 1, 2년 있다가 이 꼴뚜국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제 여기 지방분들이 이런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꼴뚜국수를 먹어보는 보셨겠죠. 아무래도 시대가 지금 36년생이시니까 뭐 안 먹어본 음식이 뭐 있겠어요. 이게 가장 천박한 음식이잖아요. 나 이제 그 꼴뚜국수라는 게 가장 강원도나 이런 강원도 제천이나 뭐 여기나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가장 왜 천박한 음식, 그러니까 못 먹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셔보셨겠죠. 이제 동네에서 메밀농사를 지면 옛날에 그 보면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메밀 안 깐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에 도랑에서 이제 체에다가 씻어. 그래가지고 갓바를 쫙 길에다가 널어놓고 며칠을 말리잖아. 말려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껍데기를 빗겨. 맷돌로 이제 다 갈아. 그거를 뭐 한 10가마 20가마 사면 며칠을 걸쳐서 그걸 다 갈아. 갈아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체로 쳐가지고 껍데기 날리고 알맹이 해고. 그래서 예전에 93년 때까지만 해도 메밀이 새카맸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싹 벗겨서 저걸 이제 녹살이라 하거든. 그러면 색이 약간 노랗게 해야지 저게 이제 점점 시커매지는 게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면 묵잖아, 이렇게. 묵어서 조금씩 시커매지는 거라. 90년도 중반부. 예전에는 단양에도 있었고, 원주에도 있었고, 곡물향에 이제 크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천 그 역전에 가면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가져오고, 뭐, 만물상에서도 가져오고. 우리는 아직 재분된 거는 내가 그냥 시범사만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아직은 메밀을 갈아서 써요. 재분기가 저게 내 기억으로는 한 50년, 더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는 맷돌로 다 했는데 한 78년도 그때 저게 방앗간에서 쓰던 걸 가지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저기서 쓰던 거니까 더 오래된 거지. 김장김치를 우리 내가 군대 제대하고도 우리는 한 10접씩 했거든요. 1000포씩 해가지고 뒤 안에 이렇게 묻어놨었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한 얼추 30년 돼, 저장고가. 그때서부터는 저장고에 넣어놓고 쓰는데 그 떨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뭐 열 폭씩 수시로 김치를 했지. 김장김치는 100% 동네 거고 사라고 얼굴 알으면 우리 배추 사 이래서 다 가져오는 거고 뭐 없으면 뭐 제천 공판장에 가서 사오는 거고 내가 어려서부터 두부를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그게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했지 두부를 그게 제일 귀찮은 거 두부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새벽서부터 옛날에 장작 때는데 지금 가스 불을 때 하잖아 차이는 그거야 근데 시간은 똑같이 걸려 4시간 조리하는 과정은 엄마는 통밥이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것밖에 차이 없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먹기 나름이 자기가 자주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간장 다 때려 붓고 일단 다 때려 붓더라고 간도 안 보고 단골 손님들이 그러더라고 좀 짭짤하면 밥 한 그릇 달라 그래서 그것도 말아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빠져서 먹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Sunsai 음악만을 위해서 제가 만든 공간인데 여기 방문하시면 음악적인 쾌감을 느껴야 돼요. 음악이라는 게 듣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어떤 공간에서 느끼게 해야 되고.
3: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음악이 귀여워하는 보람을 느끼고.
4: 전엔 접근이 좀 어려웠잖아요. 편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3: DJ 슈퍼플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대중음악 전문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 제 이름은 오정수이고요. 이제 치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이 파주에 있는 콩치노 콘크리트 콘서트에 와서 DJ도 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입니다. 네.

뭐 그냥 편하게 음악 들을 수 있는 뭐 놀이터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러 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할수 있는 게좀 지극히 한정적이잖아요. 유명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영화가 특별한 게 나오면 그때 극장 한번 가는 거고 좀 새로운 거뭐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갈수 있는 놀이터 같은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0: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다 보니 장비들을 전시하는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음악을 듣게 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소리는 못 듣고 그냥 모양새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공치는 콘크리트는 오디오를 우리가 즐기다 보면 공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많은 연주가들이 남긴 어떤 LP 그걸 최상의 컨디션에서 극대화를 시키는 공간이 무엇일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들고자 한 게 이 공간입니다. 네. 콩치노라는 뜻이 라틴어로 울려 퍼지다, 합창하다, 다 같이 노래하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홀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음을 즐기고 향유하고 콘서트를 열어서 그거 같이 연주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이 잘 어울리는 이름이랄까요?

0: 현대음률은 한국 대중음악 전문 음악 감상실이자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뮤직바에서 신청곡이 되기 때문에 한국 노래를 신청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댄스홀이 아닌 음악 감상실로서의 한국 대중음악 전문은 아마 여기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은 그 있는 단어가 아니고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이라는 노래의 도입부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현대음률이라고 치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음률 속에서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 상호를 바로 이해하시고 그 노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상호가 좀 이상하다, 무슨 연구소 이름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상호가 좀 독특하다라는 데는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과 한 자리에서 경험하고 소통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을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보통 헤드폰을 둘이서 나눠 끼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2: I think it's very good also with the having two headphones listening to the music and also the seats and the area. I think everything is very comfortable and good.
1: LP 되게 조심해야 되고 다른 LP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걸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좀 그냥 편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냥 자율성을 두고 편하게 뭐 막 깨기도 하고 막 만져보고.
3: 저는 여기 와서 좀 좋았던 게 제가 도서관처럼 둘러보면서 고르고 듣고 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10대부터 오디오를 좋아하고 계속 듣기도 하고 많은 교류도 하면서 가장 이제 가슴속에 내 인생에도 무언가 하나 한다면 나는 음에 대해서 한번 이 세상에 하나 뭐를 해봐야 되겠다. 양쪽 끝에 있는 그 천연 나무색 스피커는 독일에서 그 히틀러 시절에 제작된 스피커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검정색 이 스피커는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인데 이것도 그 미국 극장에 1930년대에 설치돼서 사용했던 스피커예요. 또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 하나만 해도 2,000명에서 2,500명 되는 공간을 울렸던 스피커예요. 이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듣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죠. 네. 건축의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오면 강이 있잖아요, 임진강이. 임진강이 사이 낮고 임진강이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죠.
5: 제가 여기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 몸이 들썩이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취식이 안 되고 대화가 불가한 곳이라고 해서 좀 지루하거나 삭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확실하게 내가 일상에서 떠나온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7시 오픈해서부터 거의 바이닐로 LP로만 영업시간이 끝나는 1시까지 쉬지 않고 음반을 계속 교체해서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죠. 계절, 날씨,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선곡할 때 기준을 많이 삼는 편이고요. 신청곡을 받지 않는다,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저 음반들은 왜 갖다 놨어? 라고 하신다든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 기존에 신청곡을 받는 일반적인 뮤직바하고 좀 다른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음악 듣는 데 방해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 뮤지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한국 노래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손님이 많긴 한데 그중에서 특히 또 옛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르는 노래지만 굉장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에 놀라움을 되게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 노래 뭐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저희는 이제 성수기가 되고, 개강하면 좀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동네가 인사동이어서 그런지 뭐 외국 손님들이 한 30-40% 정도 되고요. 네. 크로아티아에서 DJ 하는 음악 관련된 일하는 친구가 이걸 보겠다고 여기 오고, 하여튼 해외에서 이거 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어렵게 찾아온 분들이 꽤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좀 인상이 남고요.
4: 여기 오시는 분이 요즘은 한 MZ세대들이 한 80% 되거든요. 젊은 층들이 오는데, 이 공간적인 오디오의 분위기와 이 시스템 나는 음악이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좋게 만들어요. 들어보면 음이 좋아요. 클래식의 글자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집에 가서는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블로그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죠. 네네.
0: 이곳은 공연은 하지 않습니다. 공연은. 농담으로 조용필이 와도 DJ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공연은 절대 하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진 노래를 그냥 감상하는 곳. 술도 한잔하면서. 그리고 제가 따로 진행하는 특별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절 음악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하는 음악회가 있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또 한국 음악만 트는 게 아니고 다른 DJ를 초빙해서 저랑 같이 뭐 디스코라든지 일렉트로닉 음악도 틀고 DJ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악회에 오는 손님은 이 현대 음률로 오는 관문인 거죠.
4: 요즘은 좀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0: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배제한 오로지 공간에서 진짜 음과 자연 속에서 오로지 음악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공치노는 그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1: 현대음률 교양인을 위한 휴식과 사교의 응접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또 없나? 또 뭐 없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취향, 취향은 약간 뭐 하여튼 묻어나는 거니까요. 냄새처럼, 약간 향수처럼.
0: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몰두해야 될 대상.
2: 제가 좋아서 제가 뿌리는 거지만 너무 향이 강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0: 일본 여행 가면 버스 운전기사도 조금만 뭐 인형들을 막 쫙 이렇게 펼쳐놓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다고 봐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원동력도 되고 삶에 대한 스스로 즐거움을 갖는 거거든요. 남을 몰라줘도 자기만의 즐거움. 그래서 취향이 없다면 그러한 세상을 접하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1: 저의 약간 강조하는 건 취향을 갖지 말자인데 특히 음악이 그런 취향을 너무 강하게 갖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도 좋지만 자기의 취향을 조금 벗어나는 연습도 많이 하면 좋다.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됐죠?
3: 감사합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날도 갑자기 추워.
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1: 한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네. 또 울산 잠수복사하고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나. 네.
1: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1: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베서 아.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러놓으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그럼요,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그럼요,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3: 양장점처럼 다 제야 장부 요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아,
1: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3: 네네네.
1: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
0: 공잠수복 역사에서 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4: 8년도에. 네.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예. 따뜻하게 하는

0: 의미인가요?
1: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0: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1: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옷이죠.
0: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2: 네. 어제 지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단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0: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2: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0: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2: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0: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0: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2: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0: 머구리 잠수부.
2: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아, 기대되네요.
2: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네.

0: 좋은 멋진 연주자를 꿈꿨었어요.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이 그러하겠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불안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사실은 좀 갈증이 있긴 있었어요. 음악만 플레이어처럼 하고 싶진 않고 내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마침 국악방송이라는 그 채널의 공고를 라디오 PD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음악을 그만두고 PD가 되어야지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것도 저는 제 음악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저기 가면 훨씬 더 뭔가 풍성한 경험도 할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면 내 음악이 더 넓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우연히 봤는데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입사를 했고 그 예술가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실제 무대에서 연행하는 사람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지켜보는 뭐 매개자, 평론가 모든 사람이 저는 다 예술가고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했던 방송도 예술의 일부고 내가 하는 음악 활동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음악을 할 때는 소리를 굉장히 물리적으로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질감이라던가 뭐 형태, 뭐 음색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 존재 자체의 좀 아름다움도 느끼고 이것을 내가 다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다면 그게 저는 이게 좀 감각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는 그게 샤유의 영역으로 확장된 거?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라 확장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소리 자체에 대한 이제 호기심보다는 그 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시너지를 내고 사회에 뭔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 소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이면을 읽게 되는 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나 뭐 공간이나 역사, 뭐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읽어내고 그거를 또 프로그램으로 담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고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라디오 PD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오디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뭔가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역설적이게 그래서 더 라디오스러움이라는 거를 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오디오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오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라디오는 그 TV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그 제작자가 있고 감상자가 있고 감상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면 라디오는 열린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원을 하나를 같이 그리고 있다. 제작자와 청취자가 같은 시공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로서 뭔가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안착감을 느낄 수 있고 가장 내밀하게 내 곁에서 소리로서 함께할 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의 어떤 그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비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 TV와 라디오, 뭐 영상과 오디오 어떤 매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오디오는 비가시적인 거는 조금 덜 강요하고 덜 제시하고 덜 제안하고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나 수많은 감각들이 저 멀리, 가장 멀리 있는 것들을 끌어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갈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 원상상을 또 불러내 줄 수 있고, 그래서 소리는 어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은근하게 우리 몸에 침투해서 여운과 여지를 남겨주는 저는 그런 매체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것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55명의 예술가 분들을 만났어요. 직접 인터뷰를 가서 하고 소리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에게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쭤봤고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내용이 나왔죠. 그분이 다시 되찾고 싶은 소리, 뭐 내가 잃어버린 소리, 이런 것들, 소리의 역할. 저는 친절함을 버리고 어떤 기존 문법을 버리고 그 인터뷰이들의 음성과 음악과 사운드만으로 이걸 전개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사실 읽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나레이션이 없으면 라디오는 자막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조각의 어떤 소리의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1: 아이슬란드라는 땅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바람 소리였거든요. 그 텅 빈 들판을 울리는 바람 소리 속에서 아이슬란드 뮤지션들이 만든 음악.
2: 소리는 그냥 와서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내려와서 쌓이고 두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마지막에는 내면에 가서 두드린다. 내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면처럼 조용할 텐데 그 수면을 두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또 한 가지는 사운드 시북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시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인들에 대한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라디오에서는 시를 자주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거는 음악을 깔고 그냥 낭독을 해주는 형태 대부분은. 근데 저는 그게 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시어를 내가 느끼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낭독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깊게 진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시를 드라마처럼 엮어보자. 그래서 지역을 설정을 한 거죠. 통영과 서울과 태백. 그래서 그 정말 드라마 촬영하듯이 그 지역을 가서 소리를 직접 다 땄어요. 그러니까 그 음향 감독 사운드스케이프 하시는 감독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는 이 시를 배우들이 낭독을 할 거고 드라마를 만들 거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소리는 그 우리 라디오 드라마는 보통 효과음을 쓰거든요. 인위적인 소리를 쓰는데 저는 그걸 쓰지 않겠다. 그 현장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소리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태백에 가서 막 다니면서 소리를 찾은 거예요. 겨울에 바람 소리, 뭐 계곡 소리, 그 탄광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장성공업소라는 그해 마지막 그 공업소가 딱 마지막 폐광하기 직전에 제가 그 소리를 담아왔는데 그 폐광 석탄 작업하는 소리, 뭐 통영의 파도 소리, 어느 바닷가에 또 통영 고등학교 아이들 뛰어노는 복도의 그 소리들,

이제 그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들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게 뭐, 서울 거리에 있는 버스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통영의 버스 소리인지 누가 아냐. 근데 감독님하고 저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녹음해서 그거를 쓰는 게 맞다. 저는 그 소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다 녹음을 해서 그 시를 나열을 하고 사운드와 음악을 입혀서 시 드라마를 완성을 한 거죠. 한편의 시극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또좀 이제 나뉘었죠.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불친절해도 분명히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소리가 주는 감동이나 그 울림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고, 그두 작품 다 오디오에 특화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이면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을 저는 최대한 극대화해서, 정규에는 힘들지만 특집 프로그램으로서는 시도를 해보고 계속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또 질문하신 것처럼 플랫폼의 가능성이라고도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수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소리는 제가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정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과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장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가까운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소리를 들었을 때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거를 건드려주고, 또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존재?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단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에 저희 그 사무실 뒤에 수색역이라고 있어요. 기차가 다녀요.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까마귀들이 뭔가 둥지를 튼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날아다녀요. 그럼 일을 할때그 기차 소리, 까마귀들이 우는 소리, 그런 것들이 들리는 거죠. 도심에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는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험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마치 강원도 어딘가 와 있는 것 같은, 잠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그래서 저는, 네, 소리는 좀 두서가 없었는데, 소리는 네,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나와 외부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 이어라.
0: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팜의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0: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1: 유쾌한 에너지와 중독성까지 갖춘 크리스티나 유재필씨 그러시구나. 무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Yo, that was insane.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여름이구나. 아, 아까 느껴지는 아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0: But summer isn't just about upbeat songs.
1: 맞아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완전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0: Uh-huh.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2: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2: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예, 예.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a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우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우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미.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1: 흔들고
2: 창하고, 머리카락 창 치고,
1: 머리카락
2: 뒤에 보고,
1: 뒤보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 하고, 머리카락 치고,
1: 머리카락 치고,
2: 위로 올리고, 내리고, 아,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골반 치고,
2: 가슴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1: 얼굴 가리고,
2: 옆으로 보여주고,
1: 보여주고,
2: 주먹,
1: 주먹,
2: 아, 내리고,
1: 내리고,
0: 내리고,
2: 앞에 보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1: 창,
2: 던져요. 네, 맞지.
1: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4: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5: 네.
1: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0: Come on.
5: 파이팅.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정장.
1: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우.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3: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3: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3: 아, 스페인에서 온 셀마입니다.
2: 네, 셀마.
3: All 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4: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3: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3: Take it away, Selma.
2: Let's go.

0: 와. 와.
1: 아니 아니 최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3: Yeah, you sang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3: Uh-huh.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1: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3: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teen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1: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 네, 저는 오늘 사과 머리 시도 해봤어요. Yes.
3: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1: Apple.
3: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1: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1: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3: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7: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1: 좋습니다. 채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3: Oh,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1: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2: 오늘은 그냥 조금 달달한 향을 뿌렸습니다.
3: So for her outfit today, she says she put on some very sweet type of fragrance.
1: 좋습니다.

0: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1: For the next question, is there a makeup tip that you can give us fans to try ourselves?
2: 좋습니다. 아이님부터 가볼까요?
3: 네, 그날의 아웃핏과 무드에 맞는 얼굴에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So Ayn said to draw like a mold that would suit the outfit and the makeup of the day.
2: 좋습니다.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4: 네. 저는 가닥 속눈썹,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5: How detail.
4: Oh, wow.
0: So she likes to put on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2: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0: 오, yes. 네일 팁이요?
6: 네.
0: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6: 네, 손톱 이렇게.
0: Oh yeah, so wow, so really?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s.
6: Well,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7: She knows English.
2: Oh, thank you,
8: 류인 씨. 영어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6: 아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8: 류인 씨의 영어 실력 여기서 마음껏 뽐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6: 네, 그래서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어 해야 돼요?
2: 계속 말을 쓰려고 하셔도 돼요.
6: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I. With my nail like tip, I just do a line like this, and it comes out really perfect.
0: Nice.
2: Okay.
0: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1: For the last question, if you could try in future comebacks, a new hairstyle or hair color, what would it be?
3: 저는 아주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는데 네. 모두들 반대해서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밝은 약간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0: 오호. So she would like to bleach her hair completely and do a really bright pink color.
2: 누가 반대했어요?
3: 주변 사람들 모두가.
2: 주변 사람들이 좋습니다. 다음 류인님 어떤 게 있을까요?
6: I've always wanted to try Oreo hair.
0: Oreo oh, hair?
6: Yes.
0: What is Oreo hair?
6: Oreo hair. Cool.
0: Black and white?
6: Yeah. Oh. With like bleached pieces.
0: Oh, like little bridges.
6: Yeah.
0: Oh, okay.
2: 좋습니다. 또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4: 네, 저는 사실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0: 오케이!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 원하시면 그거 할 의향 있으세요?
4: 해볼게요.
0: He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1: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4: Thank you!
0: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2: 자, 잠시만요. 제가 그때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 중에 무려 6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시다고요?
0: 와우!
4: Yes.
0: 6!
2: 어떤 분이죠? 하나, 둘, 셋!
4: 류이!
2: 아, 류이님! 아, 어쩐지 영어부터 지금 굉장히 출중하시는데 어떤 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6: 저는 이탈리아어랑 네. 영어랑 네.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한국말도 할 수 있습니다.
0: 와, 대박!
2: 아니, 여섯 개라 해서 네. 저는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0: 귀여워, 예뻐서
2: 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여섯 개 국어예요. 그러면 류인 씨,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꽤 국어로 짧게 마지막에서 부탁드릴게요.
6: 네! Hi,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on stage today.
2: 영어 나왔고요.
6: 네.
2: 자, 이탈리아 가볼까요?
6: Ascoltate tanto, ascoltate tanto, hanno che sì.
2: Oh, gracias.
6: Francio.
0: Francio.

0: 중국 가볼까요? 중국 가보겠습니다.
1: 또 그. 또 woman.
0: 어, 시끄.
1: Écoute beaucoup. Nous prestons attention à notre chorégraphie principale. 난날 우리 앞으로의 Heart of Woman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0: 감사합니다.
2: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정말 대박. 네,
0: 천재, 대박. 천재.
3: Al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a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4: 네.
0: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in?
1: 예,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씨아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1: See ya.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She came to Gyeongd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볼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언제 오셨어요? 네, 어저께 왔어요. 네.
0: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ngdong-do.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 충성.
1: 충성.
3: 충성.
4: 와, 이렇게 오셨네.
1: 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네.
0: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3: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1: 네.
3: 나 5년은 젊어졌어.
1: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 어?
1: 성함.
3: 김.
1: 김.
3: 맑을 청자. 30년의 풀을 청.
4: 청산.
3: 밑산.
4: 김청산.
1: 네. 어머님은요?
6: 네. 민옥순이요.
1: 어, 이름 좀 멋있네요.
6: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1: 연하루?
6: 연하루 지루지.
4: 미산리.
6: 미산리.
3: 미산이야, 미산리.
6: 미산리.
1: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6: 34년생이요.
1: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7: 최복렬.
1: 네?
7: 최.
1: 최 씨예요? 어느 최 씨예요?
7: 해주.
1: 해주 최 씨예요? 어, 저도 최 씨인데. 저는 강릉 최 씨예요.
7: 아,
1: 네, 최.
7: 봉.
1: 봉.
0: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1: Field inside.
8: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한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1: 네.
8: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한테 떨어진 것까지 다
1: 알죠. 그렇죠.
8: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1: 네.
8: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그러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1: 네.
8: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예, 어디 어디 몇 지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1: 네.
8: 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 작전 들어가고
1: 그렇죠.
8: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1: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7: 네.
1: 네? 훈련을
8: 훈련 받아 낙하산.
1: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7: 아, 네, 공수.
1: 히디르 이곳에
7: 네,
1: 이곳에.
7: 네, 네. 네. 공수 훈련은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1: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7: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1: 네.
7: 그 사람들 탐광으로 나갔대요.
0: But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1: Yeah, here we go. Oh.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 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0: We visited the home of a veteran we met at the Gyeongdo Veterans Association gathering place.
5: 요거 결혼사진 찍은 거고, 가족사진.
0: The couple in the photo are guerrilla fighters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who met and married while serving in the 8240th unit.
5: 하던 날.
9: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5: 그 부대 명수학이라고 있어요. 보급격 하던 양반이 나를 저 양반한테 중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9: 그때 8240에 여자 대원분들이 좀 많았어요?
5: 여자 대원, 우리는 거기 솔직히 여자 대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오빠 부대 부관이 김일대인데요, 부관인데 니들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다 저기 해놓게, 니들 적지에 들어가서 정보해와라.
0: Miss Min Ok-sun, who was in charge of intelligence operations, became the first woman to be recognized as a Korean War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Service recipient in 2022.
3: 저는 8240 부대 타이거 여단이라고 해야 더 빨라요. 타이거 여단 2중대 6소대 선임하사 김청산입니다. 그 적지에 들어갔지. 아주 그냥 예방쳐가지고 적하고 싸우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따지고만 한 100m, 한 150m 이렇게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싸웠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젊은 피가 끓어올라서 그놈들한테 쫓겨나온 게 그게 한이 되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리운 내 강토를 갖다 버리고, 버리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니까 버려진 거지 말하자면. 이게 우연수지, 우연수 아주.
0: Though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reclaim their homeland, they now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never return.
3: 보고 싶어도 간 세월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
5: 3개월만 있으면 평화돼서 들어온다고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라 한 거에 벌써 70년이 넘었으니 세상에.
0: The passage of time seems so cruel and unfair. Time is running out for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Since most of the survivors are in their 90s, they have difficulty moving around, and their health is deteriorating day by day.
10: 그동안은 정형외과 안 오셨잖아요.
11: 예. 네. 그동안은 못 왔죠, 뭐.
10: 그러니까. 그동안에 뵙고 싶었는데 많이. 네.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어디 특별히
11: 여기 뭐 다리 뭐 이런 다 이상이 없는데요.
10: 네.
11: 이 걷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10: 한번 무릎 좀 볼까요?
0: 93-year-old veteran Mok's hospital he's been going to for 50 years. He feels unwell.
11: 걷는 연습한다고요.
10: 붙잡고 걸어서
11: 보고 심하고 그러면은 없고요.
10: 네.
11: 여기야 뭐 우리 집 같은데.
10: 아니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우리 또 회장님하고 돌아가신 회장님하고 친하셨기 때문에.
11: 내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69년도 70년도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 어른이 우리 제가 갖다 입원 시켜놓은 거 꼭 그 저 얼마다 얼마에 따져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치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여기다 거쳐 나갔지만은 이 저 돈 때문에 밖이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0: The late chairman Kim Yun-kwang, the hospital's founder, treated countless veterans during his lifetime and spared no effort in providing medical support, especially to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This was because he too was a veteran of the 8240th Unit. A graduate of Pyongyang Medical University, he defected to the South after the Korean War and served as the director at the Urchi Tiger Brigade Hospital. Since his passing in 2021, his son has been carrying on his father's legacy. Just as his father did, he provides not only medical treatment, but also the utmost respect to the war veterans who visit the hospital.
12: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참전용사들이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그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좀 미국처럼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These are the unsung heroes who rushed into battle for their country without expecting any reward. Now it is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store their names and honor. To this e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has been established and is traveling across Korea to find hidden heroes.
1: 요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겁니까? 이것 때문에
2: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부대에서 누가 찍어줬는데 네. 분명히 네. 찍어줘서 내가 저그 이사단 저그
1: 이런
2: 데 가가지고 네. 아 육사단 네. 그것은 누가 찍어줬는 거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0: 요 사진 뒤에 Hiro Lee Sang-ho was a member of the Kirkland unit that operated primarily along the east coast. During the war he was known as Lee Hung-woo. Since he had no official document such as a discharge certificate, the only evidence he had to prove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was just two photographs. This was a major challenge for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The source of the photos was unclear, and above all, the fact that he had changed his name from Lee Hung-woo to Lee Sang-ho after the war ended only added to the confusion.
1: Oh, Lee Sang-ho님 같은 경우에는 Lee Hung-woo였다는데 대한 입증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했던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제출 당시에는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이 글씨가 식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정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흥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에 이흥우가 있다고 해서 이 이흥우가 그 이흥우라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봤던 게 이분이 제출하신 사진 중에는 이 1954년 3월 5일 날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8240 유격대원들이 육군에 편입되는 그 퀵실버 작전이라는 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소속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커크랜드 부대는 요 시기에 각 육군 부대로 갈 수 있었던 걸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부대라고 하셨다면은 이 시기에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In reality, most irregular soldiers are in their 90s. And many cannot recall their activities or operational situations from that time. Additionally, the lack of proper photographs or official documents like discharge certificates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prove their service records. However,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does not overlook even the smallest clues.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and objective procedures, such as document comparison, handwriting analysis, and photographic examination, they are verifying the applicant's contributions. The 8240th unit, whose members risked their lives to defend the nation, had been denied compensation simply because they were affiliated with the U.S. military. And held civilian status rather than that of irregular soldiers. Fortunately, in 2021, the enactment of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Act opened the door to compensating them for their sacrifices.
3: 네.
0: 네. Thanks to this hero, Jung Kum-su,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s Torchlight Unit, has finally had his contributions recognized.
4: 그죠. 동네 이제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께 궁금해서 형들 뭔데요 물어보니까 너 검수 갈래 이러더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야 가면 검정 차고 선글라스 끼고 말이야 폼 쟀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거 좋다고 이제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저희가 취향이 비슷해서 우리는 시골집으로 가자라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1: 옛날 거, 오래된 거, 그런 거에 조금 매료되는 것 같아요.
2: You really must be bound by fate.
0: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2: Director Kim Ho-min has come to Hamyang, where everything grows well due to abundant sunshine.
3: 보통은 좀 자연을 압도하는 그런 이제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을이 되게 편해 보여요. 되게 오래된 마을인가 봐요. 근데 PD님, 저희 오늘 어떤 집 탐구하죠?
4: 오늘 키워드는 젊다, 나무.
3: 뭐 이런 거 아닌가? 젊은 나무로 만든 집?
2: When unsure about the area, you should ask the locals with a wide circle of acquaintances.
3: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이 독립분들이시죠?
5: 예.
3: 이 동네에 무슨 나무 관련된 분 혹시 아세요?
5: 목수집에. 저 목수집에.
3: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5: 오늘 여기 둘이고. 나한테는 부끄러움 많고. 아줌마는 씩씩한 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2: Will he be able to single out the house of the young carpenter who is the father to two children?
3: 이 집이구나. 애들이 튀어나온다네.
2: Great detective Ho-nan.
3: 평범한 시골집 같은데? 건축당구집? 이 집은 맞네요.
2: This house with a persimmon tree is the house we will be exploring today.
3: 저기 선생님!
2: This is a couple with a benevolent smile.
3: 집이 좀 오래된 시골집 같이 보여서 저는 여기 사시는 선생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커플이 나오시는데 두 분 다 여기서 태어나시고 그럼 자고 나라신 분들이세요?
0: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여기 친구가 여기 먼저 함양에 내려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저도 여기 정착하게 된.
3: 그러면은 네. 우리 아내분이 원래 여기 분이시군요.
1: 저도 아니고.
3: 아니세요? 네, 두 분 다 아니에요?
1: 네네. 이 마을에 와서 동명처럼 만난 사람이.
0: 함양에 친구부로 놀러 왔다가 놀러 왔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남자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1: 저는 함양에 와서 남편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멋진 집에 살게 된 아내 신영지입니다.
0: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이제 회사 생활 1년 한 다음에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2: The apple of his parents' eye, university before settling in.
0: 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작
2: Around that time, office worker
1: 하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타오르는 20대를 보냈는데 근데 저도 남편과 비슷하게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이 먼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저부터 살아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3: 각각 귀촌을 해서 만나게 됐다? 그 다음에 살게 된 집이다? 근데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0: 네, 좀 낡았습니다.
3: 아는 어떻게 살고 계시지 너무 궁금한데
2: This house that immediately caught the eye of the couple, like fate, was an old house over 50 years old. We could set the night
3: on fire, babe. 안채가 이렇게 구옥인데 2층으로 다시 만든 거는 좀 처음 봤어요.
0: 원래는 여기가 시골집이었고 되게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연결해서 붙였고 여기도 조금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2: They could have demolished it and rebuilt it, but the couple wanted to preserve its original form. But have you lived in this house since you got married?
0: 저희가 이제 함양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더 옆에 마을에는 아주 자그마한 셋집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주인분이 좀 비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좀 예. 네.
2: The house owner was going to retire 10 years later, so they were told to live there until then. That's why they even made a family garden and a deck.
0: 당장 1년 있다가 빼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뒤로는 한 2-3년 더 살았거든요. 계속 사정을 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그 2-3년 동안에 계속 이제 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올해는 뺄 수 있냐, 내년에는 뺄 수 있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 전까지 못 느꼈는데 아 이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구나 그런 거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디든 구해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게 뭐 주인분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약간 좀 야속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계속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 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느낌이 아~ 예. 그때는 지금이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허름한 본체 하나 있고 여기도 뭐 돼지우리 있고.
2: A house that was old enough to require

0: many repairs. But as soon as they laid their eyes on it, the couple knew that it was the perfect one for them. What made them get enamored by it?
1: 정다운 같은 약간 정다운. 예. 약간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거니 약간 그런 느낌. 어떤 할머님이 앉아서 무슨 일을 했.
2: 생활의 편리를 더하고. 기간은 공사할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1: 3년 전에 샀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습니까? 한 2년이
2: 걸려요?
1: 아, 네.
2: 오, 좀 오래 걸리신 거 아니에요?
1: 처음에는 한 그 혼자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내고.
0: It had been 3 years since.
1: 생각만 하고 덜컥 샀는데 가격 고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넘 거의 2년이었죠. 2년 동안 혼자서 이제 이 집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했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3: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좀 긍정적인가 봐요. 이게 좀 오래 걸리면 다른 집에 새를 들어 좀 살아도 일단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1: 저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이분이 좀 긍정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아내도 만약에 그걸 걱정했으면 정말 힘들어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믿어주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0: The sparrow near a school may sing the primer, but it was an overwhelming task to repair an old house all by himself as a carpenter with 3 years of experience. That's why he got help from seasoned carpenters.
2: 처음에는 두 채인 줄 알았는데 집이 세 채네요.
1: 아, 그런가요? 네.
2: 이름도 제가 붙였어요. 견채라고.
1: 아,
2: 네, 여기. 견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3: 아, 네.
2: 아, 근데 약간 농담 섞어서 네. 세 채 집 중에 제일 짱짱한 것 같아요.
1: 아, 다들 이 집이 제일 좋아 보인다거나 합니다.
3: 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은 개 집이 제일 좋다.
0: While installing a deck onto the main building like a narrow wooden porch, he noticed that the doghouse fit perfectly at the end. However, their pet Tale could have become a homeless dog.
1: 저 사실 달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집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달래의 집까지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사를 온 다음에 이제 원래 달래가 어떤 플라스틱 통 집에 살았었거든, 케이지에. 그때서야 아, 이 케이지를 어디다 놓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집 뒤쪽에다가 케이지를 놨었어요. 한 하루 정도.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데크도 이제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다가 같이 만들면 되겠다.
0: Should we explore the interior of this tender-hearted couple's house? My word! The lovely rafters that have been polished clean are eye-catching.
4: 근데 요 일단 하얀색의 이 보통 이제 회벽도 하고 네.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황토에다가 그냥 놔두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벽하고 이 천정 마감을 동일하게 하신 건가요?
1: 사실 여기는 저희가 나무로 사실 벽체를 좀 새로 좀 보수를 했고요.
4: 아, 합판인가요?
1: 네네네. 네, 석고무드까지 됐고 그리고 저 석가래랑 만나는 데를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석고를. 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몰랐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들였어요. 네.
0: Aquarium inside the ceiling look great. How do you work around it?
1: 석가래를 살리려면 이제 바깥쪽 단열을 좀 신경을 썼어야 돼.

0: 빨리 이제 수리를 했거든요. 그녀를 너무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겨울에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Another.
1: 천장이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0: 뜯어내고 보니까 모양이 되게 얼기설기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가 하나 더 지나가거든요. 그 높이 이상으로 여기를 올릴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1: 절묘하게 정말 그 냉장고의 높이가 이거랑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2cm? 집이 알고 있었나 봐요.
0: 저도 이거를 옆에 전 집에서 싫고 오면서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 들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1: 그때까지도 안 재보셨어요?
0: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갑자기 집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1: 이야,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되게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2: 네, 냉장고 없이 살 뻔했는데.
3: His positive wife, Miss Youngji, who made no specific request until then, had an ardent wish for something in the kitchen.
2: 수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만든다거나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어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일랜드가
1: 저 아래 보고
2: 있고 이걸 심지어 아이들 책 들고 와서 아일랜드를 언젠가 만들어주겠다 그때
0: 물을 만드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3: Nevertheless, she is well aware that her husband is thinking about it every day.
2: 밤이 이거 간다 이제.
0: 그렇지 이제 떨어질 사람네. 것들 떨어지고 남은 것들은.
2: 또 가을에 들어가나.
3: They had been compatible from the beginning, like a long married couple.
4: You are my sunshine, my only.
3: They say that from their first meeting to their wedding, there were many miraculous moments. That must be what people call fate.
0: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를
2: 집중.
0: 뭔가가 주위에서도 도와주고 뭔가 타이밍도 맞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 보내는 게 예, 필요한 것들이 탁탁 나타나고
2: 딱 마침 또 누군가가 일자리를 저희에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좀 이제 함량에 내려올 수 있었는데 또 마침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만났던 것도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죠.
3: Mr. Eunseok figured that the main building wouldn't be enough for their quickly growing children. That's how this annex was built.
1: Mm-hmm. 여기 천장이 상당히 낮고 이 거실은 천장이 그래도 높아요.
0: 네.
1: 심지어 이 선이 굉장히 인간공학적이네요. 네. 우리 무슨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0: 본체 위로 새 집이 올라타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본체 집을 그대로 살리려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연결 통로가 그 원래부터 낮았던 옛날 시골집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0: 집도 아닌 집이 한 채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1: 이해가 안 되는데,
0: 아, 이해할 수 있지. 시골에 오는 사람들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짓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대로 허물고 다시 하자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2: Shall we explore the second floor, which attracts our attention?
3: 여기가 2층이잖아요.
1: 네.
3: 다락을 만드시려고 이랬나?
4: 2층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든 건데요.
1: 네.
4: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높이를 대충 생각해보니까 너무 튈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만들면.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좀 아담한 게 시골집이랑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3: 근데 이 뒤요?
4: 네.
3: 애들 놀이터 같기도 하고.
4: 애들이 아무래도 2층을 좋아할 것 같고 네. 또 2층에 좀 재밌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단차를 높이 네, 크게 냈습니다.
2: They feel fulfilled by the fact that each corner of their house is filled with the laughter of their children.

0: Miss Youngji, who is active as a native seed protector, calls her husband's name in an urgent tone.
1: 은석 씨.
2: 어.
1: 일로 와봐요.
2: 아, 왜?
1: 꽃 핀 거 봤어요? 그 기억이.
2: 아니, 처음 봤는데.
1: 꽃 처음 봤죠?
2: 어.
1: 이거 불의옥잠에서 꽃 핀 건데 딱 1년에 한 번, 오늘 하루만 펴요.
2: 하루만 펴요?
1: 네, 오늘 하루만.
2: 어허.
1: 어, 그래서 이 꽃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너무 예쁘죠? 보라색의 색깔이 여기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눈처럼.
2: 아.
1: 진짜 딱 내일 되면 없어져.
2: 글라.
1: 네, 오늘 하루만 볼 수 있어서 오늘 꼭 봐야 돼.
0: The flower language of the water hyacinth is victory. This couple experienced victory in life after meeting each other and building this house by fate.
1: 집도 진짜 만들어가는 곳이구나. 네, 이렇게 딱 지어져서 거기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아이를 키우듯이 보살피고 이제 손이 갈 곳은 계속 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게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3: 어, 이 집은 계속 갖고는 싶은데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저희 부부를 위한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생각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간 오두막 느낌도 들고 저는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부인에게 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0: Mid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but there's no place like hom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순수의 음악만을 위해서 제가 만든 공간인데 여기 방문하시면 음악적 어떤 쾌감을 느껴야 돼요. 음악이라는 게 듣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어떤 공간에서 느끼게 해야 되고.
2: 저는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들려주는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을 때 저는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랬을 때.
3: 전엔 접근이 좀 어려웠잖아요. LP 되게 조심해야 되고 바라만 봐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좀 그냥 편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뮤직 컴플렉스 대표 김형석입니다.
2: DJ 슈퍼플라이라는 이름으로 DJ 활동을 하면서 서울 연남동의 현대음률이라는 한국 대중음악 전문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채라고 합니다.
1: 아, 제 이름은 오정수이고요. 이제 치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이 파주에 있는 콩치노 콘크리트 콘서트에 와서 DJ도 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입니다. 네.

0: 뭐 그냥 편하게 음악 들을 수 있는 뭐 놀이터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러 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좀 지극히 한정적이잖아요. 유명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영화가 특별한 게 나오면 그때 극장 한번 가는 거고 좀 새로운 거 뭐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다 보니 장비들을 전시하는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음악을 듣게 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소리는 못 듣고 그냥 모양새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뭉치는 콘크리트는 오디오를 우리가 즐기다 보면 공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많은 연주가들이 남긴 어떤 LP 그걸 최상의 컨디션에서 극대화를 시키는 공간이 무엇일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들고자 한 게 이 공간입니다. 네. 콩치노라는 뜻이 라틴어로 울려 퍼지다, 합창하다, 다 같이 노래하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홀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음을 즐기고 향유하고 콘서트를 열어서 같이 연주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이 잘 어울리는 이름이랄까요?

현대음률은 한국 대중음악 전문 음악 감상실이자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뮤직바에서 신청곡이 되기 때문에 한국 노래를 신청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댄스홀이 아닌 음악 감상실로서의 한국 대중음악 전문은 아마 여기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은 그 있는 단어가 아니고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이라는 노래의 도입부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현대음률이라고 치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음률 속에서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 상호를 바로 이해하시고 그 노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상호가 좀 이상하다, 무슨 연구소 이름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상호가 좀 독특하다라는 데는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과 한 자리에서 경험하고 소통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을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보통 헤드폰을 둘이서 나눠 끼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2: I think it's very good also with the having two headphones listening to the music and also the seats and the era. I think everything is very comfortable and good.
1: LP 되게 조심해야 되고 다른 LP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걸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좀 그냥 편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냥 자율성을 두고 편하게 뭐 막 깨기도 하고 막 만져보고.
3: 저는 여기 와서 좀 좋았던 게 제가 도서관처럼 둘러보면서 고르고 듣고 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10대부터 오디오를 좋아하고 계속 듣기도 하고 많은 교류도 하면서 가장 이제 가슴속에 내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 한다면 나는 음에 대해서 한번 이 세상에 하나 뭐를 해봐야 되겠다. 양쪽 끝에 있는 그 천연 나무색 스피커는 독일에서 그 히틀러 시절에 제작된 스피커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검정색 이 스피커는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인데 이것도 그 미국 극장에 1930년대에 설치돼서 사용했던 스피커예요. 또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 하나만 해도 2,000명에서 2,500명 되는 공간을 울렸던 스피커예요. 이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듣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죠. 네. 이 건축의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오면 강이 있잖아요, 임진강이. 임진강이 사이 낮고 임진강이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죠.
5: 제가 여기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 몸이 들썩이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취식이 안 되고 대화가 불가한 곳이라고 해서 좀 지루하거나 삭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확실하게 내가 일상에서 떠나온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7시 오픈해서부터 거의 바이닐로 LP로만 영업시간이 끝나는 1시까지 쉬지 않고 음반을 계속 교체해서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죠. 계절, 날씨,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선곡할 때 기준을 많이 삼는 편이고요. 신청곡을 받지 않는다,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저 음반들은 왜 갖다 놨어? 라고 하신다든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 기존에 신청곡을 받는 일반적인 뮤직바하고 좀 다른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음악 듣는데 방해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 뮤지션 분들이 많이 오세요.

0: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한국 노래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손님이 많긴 한데 그중에서 특히 또 옛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르는 노래지만 굉장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에 놀라움을 되게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 노래 뭐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저희는 이제 성수기가 되고 개강하면 좀 다운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동네가 인사동이어서 그런지 뭐 외국 손님들이 한 30-40% 정도 되고요. 네. 크로아티아에서 DJ하는 음악 관련된 일하는 친구가 이걸 보겠다고 여기 오고 하여튼 해외에서 이거 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어렵게 찾아온 분들이 꽤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좀 인상이 남고요.
2: 여기 오시는 분이 요즘은 한 MZ세대들이 한 80% 되거든요. 젊은 층들이 오는데 이 공간적인 오디오의 분위기와 이 시스템 나는 음악이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좋게 만들어요. 들어보면 음이 좋아요. 클래식의 글자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집에 가서는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블로그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죠. 네네.
0: 이곳은 공연은 하지 않습니다. 공연은. 농담으로 조용필이 와도 DJ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공연은 절대 하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진 노래를 그냥 감상하는 곳. 술도 한잔하면서 그리고 제가 따로 진행하는 특별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절 음악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하는 음악회가 있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또 한국 음악만 트는 게 아니고 다른 DJ를 초빙해서 저랑 같이 뭐 디스코라든지 일렉트로닉 음악도 틀고 DJ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악회에 오는 손님은 이 현대 음률로 오는 관문인 거죠.
2: 요즘은 좀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는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방해 주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뭐 베토벤이요 피아노 소나타를 듣는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적인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들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감동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지 음악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콩치노라는 이 공간이 이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남긴 최고의 음악들을 가장 좋은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이제 요즘 있죠.
1: 저는 그냥 뮤직 컴플렉스였으면 좋겠어요. 뮤직 컴플렉스를 다른 무슨 뭐 레트로 LP 카페 뭐 그런 게 아니고 뮤직 컴플렉스는 뮤직 컴플렉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2: 지금은 진짜 음의 신전이다. 음의 신전. 이 공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배제한 오로지 음악을 어떻게 가장 잘 느끼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진짜 음과 자연 속에서 오로지 음악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콩치노는 그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네.
0: 현대 음률. 교양인을 위한 휴식과 사교의 응접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또 없나? 또 뭐 없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취향, 취향은 약간 뭐 하여튼 묻어나는 거니까요. 냄새처럼, 약간 향수처럼.
2: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몰두해야 될 대상.
1: 제가 좋아서 제가 뿌리는 거지만 너무 향이 강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2: 일본 여행 가면 버스 운전기사도 조금만 뭐 인형들을 막 쫙 이렇게 펼쳐놓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좋다고 봐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원동력도 되고 삶에 대한 스스로 즐거움을 갖는 거거든요. 남을 몰라줘도 자기만의 즐거움. 그래서 취향이 없다면 그러한 세상을 접하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0: 저의 약간 강조하는 건 취향을 갖지 말자인데 특히 음악은 음악이 그런 취향을 너무 강하게 갖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도 좋지만 자기의 취향을 조금 벗어나는 연습도 많이 하면 좋다.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됐죠?
3: 감사합니다.
0: 아, 다리야. 고생하셨습니다. 날도 갑자기 추워.

0: 삼나순례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1: 아,
0: 해요.
1: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2: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2: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2: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2: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2: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52년.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업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래 됐는
1: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1: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업에서
1: 아.
3: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래놓으니까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 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3: 네.
1: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3: 그럼요,
1: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막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0: 나는 그 요거 보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네네네. 그 취소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0: 있으니까나.
1: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0: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2: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3: 68년도에 네. 처음 인쇄를 하셨다고.
2: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공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3: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예.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3: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 상사다 해가지고.
1: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3: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옷이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4: 어제 네.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닷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딱 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4: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1: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4: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4: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4: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1: 머구리 잠수부.
4: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4: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4: 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No signboards. It's the only restaurant in this village, and it's also where its owner grew up.
2: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횟수로 한 4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집 지은지가 10여 년 전에 이제 글 쓰다가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그 옛날에 어떤 그런 향수가 있어서 요즘 다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글 쓰다가.
1: The owner Choi Jong-jae is a former poet who published 10 books when he was young.
2: 오, 얼마나 잘 났까 시인이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셨던 손님이 제 독자분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꼭 쓰라고 인증샷을 남기시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쓰다 보니까 이제 벗으면은 왜 벗었는지 하고 쓰는 거지. 엄청 무겁네.
1: The poet's restaurant is busy these days developing a new dish.
2: 얼굴에 그냥 불만이 좀. 오, 이거 딱 맞네.
1: It is pork barbecue in a crock.
2: 이제 끝내주네.
3: 잘 나왔죠?
2: 오.
1: He has tried all kinds of dishes so far, from jelly soup to crabs marinated in soy sauce to pork cutlet.
2: 어느 정도 가야 저게 익을까 뭐 그런 좀.
1: Will his new dish be a success? A village in Tangj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oday, the poet visited a local chicken farm.
2: 저거 제가 닭장 전문가인데.
4: 아, 저거 잡기 어려울 걸.
2: 아, 저 잡아드릴까?
4: 쉽지 않을 거래요, 저거.
2: 아, 잡아드릴게요. 이거. 야. 이다.
1: He came to buy chickens for his chicken soup. But now he's chasing them.
2: 들어와, 들어와. 야.
1: The chase goes on, apparently in vain.
2: 야. 야. 아, 진짜. 다시 잡는 게 사람 잡겠네. 전문가인데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른 데는 이 정도만 지금 열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아, 네, 이거. 고기. 더워서. 아.
1: He failed to catch chickens, but he's really good at making chicken soup.
2: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아이고. 아이고, 그거 많이 컸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화이팅. 호랑이 있네. 예. 호랑이 안녕. 안녕. 어서 와. 식사는 뭐 드실 거예요?
5: 뭐 먹을래?
2: 닭 백숙. 여기 오리 백숙, 닭 백숙.
5: 닭 백숙.
2: 닭 백숙이요?
5: 예. 고기 먹자.
2: 그래.
1: The signature dish of his restaurant is long simmered chicken soup with sarkin and mushrooms. Their aroma is very alluring. Customers who tried this dish once make sure to come again, even from afar.
5: 아, 위리, 이거 뜯어주자. 자, 이거 좀 뜯어줘라.

0: This customer came all the way from Sihun.
1: Oh. Oh, my God.
0: He comes here often, as if it's his hometown.
1: Oh, 맛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이 자연 환경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2: 봄날이나 뜨거운 날에 몸보신 하려고 네,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0: After enjoying a bowl of chicken soup, customers always order a dessert. Firm jelly noodles served in a chilled broth. But this dish has a special name.
3: 그냥 냉면이 아니라 그대 냉면에 그대 냉면.
4: 그대요?
3: 예. 냉면을 만들 때 육수 대신 네 생각을 넣었더니 냉면을 먹을 때마다 네 생각이다. 다 떴어요. 이게 그래서 그대 냉면.
4: 돌려서도 나려서도
5: 억울하고.
4: 똥물고리는 맛이. 약간
3: 이 그 맛에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친한 손님들, 편한 손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대화할 때. 예, 이렇게 또 시도 한번 읊어주면서 하면 손님들이 야 여기 뭐야 묵냉면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또 그대 냉면을 이렇게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The restaurant owner recites his poems for his customers. They are witty phrases written all over the place.
3: 제가 쓴 글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쓴 글 중에서 재밌는 글도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어하시고.
0: His only wish is that his customers will enjoy food and relax at his place.
3: 제가 이제 너무 그 사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다가 이렇게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달달한 게 또 이렇게 피로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 의미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가볍게 웃어보라.
0: To a poet, food is a consolation that he can offer to others, just like his poems.
3: 모두가 등을 돌려도 슬퍼하지 마세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끝없이 낙심하고 절망해도 울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6: Yeah, yeah. 아 이거 우리 먹으려고 심어놓은 복숭아가 예쁘진 않은데 좀 잡수시라고.
7: 근데 요게 기스가 먹을 만한 거예요. 그럼 꼭 생각나요. 이거 답 끝나기 전에 한번 맛보려고.
3: 아이고 뭐 맨날 그냥.
7: 부탁할 것도 많이 있어요. 사과하고 자두도 계속 나오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3: 그거 팔아달라고 하셨구나.
0: The poet's restaurant is often visited by villagers who want to ask him a favor.
3: 여기 있으면 이제 그 이게 농사짓 물건들을 가지고 오세요. 밑에 고모님도 뭐 예를 들면 노각도 가지고 오시고 뭐 고추, 특히 여기는 그 호박 고구마가 유명하거든요. 그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팔아드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염소도 막 팔아드리고.
0: The villagers have given him a nickname, problem solver.
3: 아 토끼가 얼마나 있까? 아이 토끼를 팔아달라고 그래요. 예? 아 내가 맨 나는 대충 무는 팔아봐도 나 또 이게 또 토끼 팔러오기는.
8: 아 그 사료값도 그렇고 풀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3: 사료값도 또 엄청 오르고 예.
8: 아 참. 좀 조심해 들어오시고.
3: 야 소리도 그냥 다 나오는 거야.
8: 예. 말합니다.
3: 야 30만원이 된다고 하더니 진짜 엄청 나구만.
0: Will someone buy these cute bunnies?
3: 아 이쁘네 이게 진짜 어느 사람들이 와서 좀 키우면 좋겠어. 이걸 판매도 안 되고 입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고 좀 토끼 좋아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좀 한번 이것 좀 입양 좀 해주세요.
9: 토끼 말고 또 예전에 뭐 부탁하셨던 게 있나요?
8: 네, 닭도 좀 있었고 염소 같은 거 염소도 있었는데 다 팔고 닭도 있었고요.
9: 요 유튜브로 판매하면 예. 효과가 있던가요?
8: 아 괜찮아요. 재밌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3: 안녕하세요.
10: 아이고. 아이고.

0: 또 예.
1: 이제 다 쏴가 뜨고 예. 한번 훑어보면서 예. 일단은 못난이도 따보고 얼만큼 상태가 언제 작업을 해야 되나 보러 나왔는데
2: This woman wants to sell her plums, which are to be harvested soon.
0: 어이구, 이 정도 겁나 잘 짓는데, 이 자두도.
1: 아,
0: 네, 크고.
1: 복숭아만 해요?
0: 네, 복숭아만 하네.
1: 이 자두가 자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은 이름은 추위예요. 열흘 정도 되면 네.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이제 시골 어르신들은 유튜브 같은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인으로서 이름 났고 또 고향 찾아와서 식당 한다고 그 마음이 이뻐가지고 많이들 응원해주고 있어요.
0: 아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우리 요 항아리 바베큐 그 실험했던 여러 가지 항아리 박살난 것 중에서 하나예요.
2: What happened to this broken crock in the yard?
0: 옛날에 뭐 묵밥, 뭐 백숙, 닭도리탕, 뭐 찜닭, 뭐 간장게장 그런 거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그 항아리 통삼겹살 그걸 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3: 이거 구멍 났는데?
0: 구멍 났을 때 이걸 해 엄청 무겁네
2: He has changed his restaurant menu 6 or 7 times already. This time, he wants to try crock barbecue.
0: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하자 해서 이제 연구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시는 분 이거를 좀 한번 해봐라.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해서.
2: Crock barbecue is a trendy restaurant menu these days.
4: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관식 씨?
3: 아 이거 공기 구멍이야? 바람 잘 들어가라고요.
2: The key point is to make holes for the oil to exit.
0: 얼굴에 그냥 불만이다.
3: 오, 이거 딱 맞네.
4: 얘는 또 어디서 난 거예요?
3: 주소 왔어요.
4: 이런 걸 어디서 주세요?
3: 저희 집 주변에 굴러다니는 거 있어가지고.
0: 여기다는 웬만한 거
3: 작업 자주기라.
0: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냥 깔렸어 이런 거 뭐.
2: In rural areas, you can find all kinds of barbecue tools if you just look closely.
3: 형님, 이거면 돼요?
5: 이걸 딱 올리는 거죠.
4: 하루에요?
0: 네. 이거 사람들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참 많이 무너진 겁니다, 이거.
2: Developing a new menu is no easy task. 2 have failed multiple times because the pork was either burned or undercooked or a crock exploded. Today they hope they will finally succeed.
4: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보여?
3: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2: The Poet's Crock Barbecue has something special to it.
0: 이게 이제 여기 동생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야 이게 좋네. 그치? 야 이건 진짜 약술이다. 진짜 향이야. 진짜 좋네. 이건 진짜 이 정도는 해야 약이 되지. 이왕 해놓은 거.
2: Pine leaves are placed in the crock to add aroma and flavor, as well as some medicinal properties. It looks quite fancy. Now they have to wait till oil is removed and the pork is cooked well. They are nervous and excited at the same time.
0: 어느 쪽으로 가야 저게 익을까 뭐 그런 좀 약간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좀 배는 고프고 에, 지금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금 있습니다.
2: Although they have prepared thoroughly, no one knows what's going on inside the crock.
0: 그 딱 보니까 냄새가 고기 냄새가 솔솔 나니까 고기가 맛나게 익었다는 핑계로 그대에게 연락할지도 모르겠어요. 오글오글. 예. 예. 받고 싶습니다. 이 고기 냄새가 거의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3: 항아리도 좋아지고 뚜껑도 생기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2: Finally, it's time to open the lid.
0: 야, 완전히 뭐 오, 기름 뭐 쭉 빠져가지고, 야 이건 뭐, 야 이거 이번엔 대박이다 진짜. 아, 뭐 완전히 뭐 딱 열자마자 숯향에 그 솔향에, 야, 이제 끝내주네.
4: 잘 나왔죠? 어.
2: It tastes amazing. He says it's mind-blowing.
4: 그 정도예요?
0: 아 진짜, 아 진짜 맛있어.
4: 대박 있네.
6: 어머 이게 뭔 냄새가 이렇게 맛있어?
7: 뭔 냄새가 나요?
6: 와 기대된다. 와 기대되는데.
0: 이거 안 해도 될 것이야. 다 와, 다 와. 자신 있어. 와. 아니 이거 걱정되네. 여러분들 먹다가 다 기절할까 봐.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6: 119 부를 준비 하세요.
0: 119 지금 대기 중이야, 대기 중.
6: 기절 한번 끼워 주세요.
0: 네.
2: The villagers spared no advice each time they were trying to develop a new menu.
6: 쫙 빠졌어. 와, 당진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2: The neighbors who have very discerning palates seem to love the new dish.
8: 이렇게 질긴 것도 없고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쓰러져요.
6: 자주 꿈에 막 나타나서 막 먹었으면 좋겠어. 까봉! 진짜 맛있어요.
2: The poet wants to share happiness with his neighbors.
0: 음식을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좋은 재료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정성을 해야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2: As always, the Poet's Restaurant is full of warmth and kindness.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Laos, a country about a six-hour flight from Korea. One of the residents of this rural village in Laos is said to be a very devoted daughter.
1: 아버지를 바쳐라 이랬는데 시다 공주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 뭐 효녀 심청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This magnificent 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or Princess Sita.
2: 너무나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다 공주의 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흥나시다가 왜 무너졌을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0: The room of Princess Sita is said to hold secrets of a thousand years. Let's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Hongnang Sita Temple. Champasak, Laos is where Korea's fir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s underway. It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4: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has a lot of importance in the world of culture.
5: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is a place in the world of culture.
0: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ta?
1: 홍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0: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t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2: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저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0: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3: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t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bronze yoni.
3: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5: Hindu, what's it called? Sasana, Sasana Hindu. It depends on Sasana Hindu, but by the Sasana, Putkama, Kang, Satavati, Sipsong, Sipsam, Sasana, Putkama, Mape, it depends on Nepakai Hong Laos.
3: 예전에 크메르 제국 시대에 수리아 바르만과 자이 바르만 7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참파사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낭 시다도 그때 건축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0: Hongnang Sit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t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3: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5: 홍낭 시다 안에 그때가 뺀 소능 뺀 매트가 더 카타남 뺀 보.
0: That is how Hongnang Sit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1: 여기에 사용됐던 사암 자체가 약간 민트빛이 나는 사암을 썼을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0: Hongnang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3: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남시다에 있는 집안, 석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의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2: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0: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1: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그 바닥면에서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 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0: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ng 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3: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남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남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0: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ng 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ng 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lsa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6: 신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7: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8: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0: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lsa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9: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0: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e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7: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0: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8: 성유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반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 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0: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0: 바로 여기가 이제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1: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u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2: 진흥 왕 그 진흥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골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 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1: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heung visited Sungr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3: 울진 성유골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1: King Jinheu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ungr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heu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4: 물이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3: 우리가 뭐 신라 시대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골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3: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화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은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를 중요시하죠.
1: The inscriptions in Sungr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5: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6: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7: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7: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5: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7: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7: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1: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6: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5: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7: 노규 신장상은 목탁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가피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

0: She came to Gyeongd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2: 네. 언제 오셨어요?
1: 네, 어저께 왔어요. 네.
0: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ngdong-do.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 충성.
1: 충성.
3: 충성.
4: 오셨네.
1: 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네.
0: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5: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1: 네.
5: 나 5년은 젊어졌어.
1: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 어?
1: 성함.
5: 김.
1: 김.
5: 맑을 청자. 30년의 풀을 청.
4: 청산.
5: 밀산.
4: 김청산.
1: 네. 어머님은요?
6: 네. 민옥순이요.
1: 어, 이름 좀 멋있네요.
6: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1: 연하루?
6: 연하루 지루지.
4: 미산리.
6: 미산리.
5: 미산이야, 미산리.
6: 미산리.
1: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6: 34년생이요.
1: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7: 최복렬.
1: 네?
7: 최.
1: 최 씨예요? 어느 최 씨예요?
7: 해주.
1: 해주 최 씨예요? 어, 저도 최 씨인데. 저는 강릉 최 씨예요.
7: 아,
1: 네, 최.
7: 봉.
1: 봉.
0: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1: Field inside.
8: 오공군이 한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함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1: 네.
8: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한테 떨어진 것까지 다
1: 알죠. 그렇죠.
8: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1: 네.
8: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그러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1: 네.
8: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네, 어디 어디 몇 지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1: 네.
8: 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 작전 들어가고
1: 그렇죠.
8: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1: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7: 네.
1: 네? 훈련을
8: 훈련 받아 낙하산.
1: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7: 아, 네, 네. 공수.
1: 히디를 입으세요, 입으세요. 네, 네, 네. 네.
7: 공수 후연을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1: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7: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1: 네.
7: 그 사람들 탄광으로 다 갔대요.
0: Though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8: 소금장,
0: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1: Yeah, here we go. Oh. Yeah.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0: We visited the home of a veteran we met at the Gyeongdo Veterans Association gathering place.
9: 요거 결혼사진 찍은 거고, 가족사진.
0: The couple in the photo are guerrilla fighters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who met and married while serving in the 8240th unit.
9: 하던 날.
10: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9: 그 부대 명수학이라고 있어요. 보급교 하던 양반이 나를 저 양반한테 중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10: 그때 8240에 여자 대원분들이 좀 많았어요?
9: 여자 대원, 우리는 거기 있을 적에 여자 대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오빠 부대 부관이 김일대인데요, 부관인데 니들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다 저기 해놓게, 니들 적지에 들어가서 정보해와라.
0: Miss Min Ok-sun, who was in charge of intelligence operations, became the first woman to be recognized as a Korean War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Service recipient in 2022.
5: 저는 8240 부대 타이거 여단이라고 해야 더 빨라요. 타이거 여단 2중대 6소대 선임하사 김청산입니다. 그 적지에 들어갔지. 아주 그냥 예방쳐가지고 척하고 싸우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따지고만 한 100m, 한 150m 이렇게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싸웠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젊은 피가 끓어올라서 그놈들한테 쫓겨나온 게 그게 한이 되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리운 내 강토를 갖다 버리고, 버리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니까 버려진 거지 말하자면. 이게 우연수지, 우연수 아주.
0: Though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reclaim their homeland, they now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never return.
5: 보고 싶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
9: 3개월만 있으면 평화돼서 들어온다고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라 한 거에 벌써 70년이 넘었으니 세상에.
0: The passage of time seems so cruel and unfair. Time is running out for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Since most of the survivors are in their 90s, they have difficulty moving around, and their health is deteriorating day by day.
11: 그동안은 정형외과 안 오셨잖아요.
5: 예. 네. 그동안은 못 왔죠. 뭐.
11: 그러니까. 그동안에 뵙고 싶었는데 말이야. 네.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어디 특별히
5: 예, 여기 뭐 다리 뭐 이런 다 이상이 없는데요. 네. 이 걷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11: 한번 무릎 좀 볼까요?
0: 93-year-old veteran Mok Sung-jun, who served as a squad leader in the Ulchi Tiger Brigade, is also not in as good health as he used to be.
5: 막죽이었는데. 네.
0: Still, he feels somewhat relieved knowing that he has a hospital he's been going to for 50 years, where he can go anytime he feels unwell.
5: 걷는 연습한다고요?
11: 붙잡고 걸으세요?
5: 예.
11: 보행기로. 어떻게 검사를 좀 하고 싶어요?
5: 예?
11: 엑스레이 찍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5: 아니, 그냥.
11: 그냥 보기만 하고?
5: 네, 조금 더 보고. 심하고 그러면은 없고요.
11: 네.
5: 여기야 뭐 우리 집 같은데.
11: 아니,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봐드리죠, 우리 회장님이야.
12: 목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돼서 인연이. 병원 오시고 나서 우리 또 회장님하고, 돌아가신 회장님하고 친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 내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69년도, 70년도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 어른이 우리 제가 갖다 입원시켜놓은 거 꼭 그 저 얼마다 얼마에 따져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치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여기다 거쳐 나갔지만은 이 저 돈 때문에 밖이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0: The late chairman Kim Yun-kwang, the hospital's founder, treated countless veterans during his lifetime and spared no effort in providing medical support, especially to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This was because he too was a veteran of the 8240th unit. A graduate of Pyongyang Medical University, he defected to the South after the Korean War and served as the director at the Urchi Tiger Brigade Hospital. 아이고. Since his passing in 2021, his son has been carrying on his father's legacy. Just as his father did, he provides not only medical treatment, but also the utmost respect to the war veterans who visit the hospital.
13: 이제 보면은 사실 참전용사들이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그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저 미국처럼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These are the unsung heroes who rushed into battle for their country without expecting any reward. Now it is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store their names and honor. To this e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has been established and is traveling across Korea to find hidden heroes.
14: 요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겁니까? 이것 때문에
15: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부대에서 누가 찍어줬는데 분명히 찍어줘서 내가 저거 그 저 이사단 저그
14: 육사단
15: 이런데 가가지고 아 육사단 그것은 누가 찍어줬는 거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14: 요 사진 뒤에
0: Hero Lee Sang-ho was a member of the Kirkland unit. That operated primarily along the East Coast. During the war, he was known as Lee Hung-woo. Since he had no official document such as a discharge certificate, the only evidence he had to prove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was just two photographs. This was a major challenge for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The source of the photos was unclear, and above all, the fact that he had changed his name from Lee Hung-woo to Lee Sang-ho after the war ended only added to the confusion.
14: 이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흥우였다는 데 대한 입증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했던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제출 당시에는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이 글씨가 식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정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흥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에 이흥우가 있다고 해서 이 이흥우가 그 이흥우라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봤던 게 이분이 제출하신 사진 중에는 이 1954년 3월 5일 날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8240 유격대원들이 육군에 편입되는 그 퀵실버 작전이라는 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소속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커크랜드 부대는 요 시기에 각 육군 부대로 갈 수 있었던 걸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부대라고 하셨다라면은 이 시기에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In reality, most irregular soldiers are in their 90s, and many cannot recall their activities or operational situations from that time. Additionally, the lack of proper photographs or official documents like discharge certificates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prove their service records. However,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does not overlook even the smallest clues.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and objective procedures, such as document comparison, handwriting analysis, and photographic examination, they are verifying the applicant's contributions. The 8240th Unit, whose members risked their lives to defend the nation, had been denied compensation simply because they were affiliated with the U.S. military and held civilian status rather than that of irregular soldiers. Fortunately, in 2021, the enactment of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Act opened the door to compensating them for their sacrifices.
16: 네. 네.
0: Thanks to this hero, Jeong Geum-soo,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s Torchlight Unit, has finally had his contributions recognized.
17: 그저 동네 자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께 궁금해서 형들 뭔데요 물어보니까 너 검수 갈래 이러더라고 뭐 뭔데요 이렇게 야 가면 검정 차고 선글라스 끼고 말이야 폼 잰는데라고 이러더라고 뭐 그래서 아 그런 거 좋다고 이제 뭣도 모르고 뭐 좋다고 뭐 내태국 가라고 말이야 매달렸죠.
10: 그럼 실제로 가셨던 8240은 어땠었어요?
17: 이제 라카산 비행기에서 뛰는 거 모방대로 해놓고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낮은 데서 착륙장 써요. 착륙장 못하면 다리 부러져 버리니까. 아유 그거는 뭐 생판이죠. 지옥이죠 지옥.
0: 이거는... Hero Jeong Geum-soo enlisted in the Torchlight Unit at the age of 17. After receiving training in airborne and coastal infiltration, as well as intelligence operations, he infiltrated enemy lines and carried out guerrilla operations at the risk of his life. After his discharge certificate, issued following the armistice passed verification by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he had regained the honor of being recognized as a Korean War veteran 72 years after the war ended.
16: 이제 이 재대장에 저희들이 이제 검 조사 본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네. 이제 공로자로 이제 인정이 되셨잖아요. 네.
17: 하루에 사갖고 그 증을 받았습니다.
16: 네, 아 보험부에 직접 이제 신청을 네, 하셨어요. 네, 네.
18: 그 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어요.
17: 몰랐죠. 그러니까 나는 비정규군
16: 비정규군이니까 참전 유공자가 안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17: 네, 그런 건 네. 생각도 안 해. 만약 한때는 그 병사구 병무청이 한번 알아볼 거 싶다. 네. 가봤자 그 컷 내겠던 사람이 가서 뭐 힘은 안 있나 아마 그때 보지도 않을 거다. 네. 아예 포기했죠. 네.
0: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identify and honor every single person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 nation.
17: 잊고서 오래된 일이지만도 국가에서 늦게라도 이 책임져주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14: 기록을 보면은 미군 8240 부대원이 2만 5천여 명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직 만 분 이상은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본인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보상 제도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은 한번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상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널리 좀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0: A meaningful event was held in June. It was the day when medals of military merit were awarded to irregular forces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during the Korean War, but had been overlooked for official recognition.
19: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고생하셨는데.
20: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0: 24 veterans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 and the Yeongdo Guerrilla Unit were belatedly awarded medals of military merit.
21: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나가서 군대 전화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차라리 살았을 때에 받으면 좋은데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쉽네 이렇게 혼자 오니까.
0: 올해 2025. The moment when the long-forgotten volunteer soldiers are once again remembered as war heroes. It is a time that feels like a gift to both the recipient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because although it's late, they were remembered.
22: 뭐 제가 대리 대리를 받을 건데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더 기뻐하셨을 텐데.

0: 용왕이 차 타는 오실 적에 하루는 뜻밖의 선의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한 뒤 꼭 이렇게 내려오시던 것이었다.
1: 아유.
0: 현황 홍원이 궁전을 뒤덮고

토사의 필 좌정후의 용왕이 왈. 토사께서는 황탄한 나의 병세 특효지약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지. 도사왈 우선 맥을보사이다.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볼지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복이요 배대장은 금요 신방왕소요 피회는 돌아 간목이 택방하여 목극토 허니 비위가 상하고 담성이 심어지 심경이 미약하고 배대장이 왕성이 간담 공연자진이라 방서 일러스대 비위는 일신제 조종이요 남은 내일신제 표본이라 심정육 만병이 예시고고 심동육 만병이생하군 예심정 상하고면 무슨 병이 아니나니 오로치상이 급하고니 보증탕으로 잡수시오 속지왕위 원하여 탓돈이요 산사육천문동세신 얼고도 허고 육종용 택사 앵속갓 각한동 감초칠포원 소일승전

0: 효무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가 줄당을 얍소시오. 백출월 초구와야서 돈이요. 사인을 초가야 돈이요. 백복룡사량 오미자회양 당귀천궁 강알목동 각한동 감초치 소길 승천만현용 삼십몇 첩스대 효무 동정이라. 양감이 급하오니 감히 강할 당을 잡소시오. 마왕도존 진피강월 방무맥지천공장출 승마갈근 세신 감초 가고픈 소일승정반현용 사 을쓰되 효무 동정이라. 칠롱시 백초약을 각가지로 다 쓰다가는 지대 먼저 죽을 텐지 약을 한테 많이 모아 가마에 많이 달려 한 번에 먹어보자. 약을 한테 모이를 적어 인삼은 미감헌지 대부원지 요고 지글 생진하여 조영양이로다. 백출은 감오너니 건대왕이오고 제사 제습보고 겸체단비라. 감초는 감오너니 구적오원증하고 생즉사하로다. 덕지만 소화반 발미완 육미완 경옥고 자음경옥고 백복용적 공룡 대왕망 초창출 배출 소력방 풍진 폐개비 바라게 양육 계단사 차전 연실 시호조로모 턱인사 천문동 맹문동 매실 옴자 감초 치초 감이 육군자탕 청서유가탕 이원예기탕 청풍복음탕 백사의 위령탕 실롱시 백초약을 각가지로 다 써봐도 효무 동정이라. 효염이 없으니 침고로 탓을 일제 천재지 삼경이니 가빌 갑술시 담경유주를 주고 의리유시 대장정 사명을 주고 영구도 주어보자 일신맥이조해 삼회관 사회부 모성공 육공성 칠계팔례가 구열을겨 삼계를 부쳐 팔문과 좌맥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십예경 주어보자 성장염 절전돌구미 거월상원 중원아월 신골 단정골론을 주고 족대음비겸 삼음 효음능천을 주어보되 아 우리 약과 침구를 쓰되 병세정험정업이 중터라.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선의도사가 용왕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을 내리는 약성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염경의 명창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아, 방금 들은 음악이 이제 수군가였는데 수군가를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무려 5번이나 완창을 하셨어요.
2: 네.
1: 이게 완창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2: 보통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1: 3시간이면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2: 그렇죠.
1: 네. 부르시기에는 정말 힘들지 않나요?
2: 그 완창은 장거리의 연속이기 때문에
1: 네.
2: 굉장한 자기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고
1: 네.
2: 또 평상시에 그 힘든 과정을 잘 연마해가면서 어떤 그 평정심이랄까요?
1: 네.
2: 네, 그런 것들을 잘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요. 네.
1: 아니 근데 뭐 수군가뿐만이 아니라 뭐 적벽가, 뭐 심청가, 춘향가 다 합쳐서 한 10번 정도 완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완창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 글쎄요,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1: 네.
2: 제가 놀려고 보면은 굉장히 잘 노는 스타일이라서.
1: 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채찍질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바탕 두바탕 이렇게 큰 산을 넘으면서 저를 조금씩 이렇게 단련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또 공부를 안 하면 조금 저를 스스로를 좀 체근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오.
2: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학습적인 것들이
1: 네.
2: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1: 네.
2: 네.
1: 오히려 완창하는 과정을 공부라고 생각하시는군요.
2: 그렇죠. 네, 원래 그러니까 안숙 선생님이 그러세요. 야, 너는 수군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완창을 하니? 이게 숙성을 시켜서 제대로 맛을 낼 때 완창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처음 제가 수군가 할 때.
1: 네.
2: 예, 그런데 제가 수군가를 뛰고 한 달 만에 완창을 나를 잡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1: 서두시긴 서두셨네요.
2: 네,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이 실은 맞죠.
1: 네.
2: 네, 이렇게 근데 완성도 있는 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조금 아주 단순하게 이거 완창을 잡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나를 조금 더 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이
1: 네.
2: 결과적으로는 공부가 남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1: 아, 저 무슨 네. 말씀인지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자격증 시험 같은 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부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비슷하신가 봅니다.
2: 비슷합니다.
1: 힘들었던 순간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2: 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애증인 것 같아요. 애증. 사랑이라고는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상이 연습하는 과정이 거의 고행이에요. 보면은 뭐 작게는 3시간이고 길면은 6시간이니까 아니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아니 사람이 생을 났으면 한 가지 길만 어떻게 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난 저 라틴 음악이나 제3세계 음악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열정어리 막 탱고도 한번 쳐보고 싶고 한계 지어진 거. 인생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내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졌다는 거, 좁다는 거.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 여지가 없었던 거,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거.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기로 한 거죠. 네.
1: 1분짜리를 외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3시간짜리를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염경현 선생님의 삶 자체라고 하신 어떤 판소리의 한 대목을 더 청해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대목을 해주실 건가요?
2: 네, 그 춘향가 중에 초경 이경이라는 대목인데요. 어사또가 되어 돌아온 이도령이 옥중에 갇힌 춘향이를 만나러 가는 대목인데요. 요 소리에는 바람 소리, 또 귀곡성, 귀신 소리, 물 소리, 징 소리, 댕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자연의 소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색들을 아주 다양하게 색깔을 내어야 하는 굉장히 음악성이 필요로 하는 곡인데요. 사실 소리가 노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소리로서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듣는 포인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예. 이 대목이 그 염경의 명창의 시그니처 같은 그렇게 좀 유명한 대목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제가 평론가들이나 팬들이 그렇게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염경의 하면 초경 이경.
1: 네,
2: 이 대목이 제가 만 28세 때
1: 네.
2: 전주대사습 놀이 명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을 때 부른 대목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이제 사상 최연소 20대 명창 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1: 네.
2: 예, 그때 그 인상이 깊게 남아서 예, 대중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감사한 일이죠.
1: 네. 네. 판소리라는 게 노래가 아니라 소리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염경의 명창의 초경 이경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여보 장모 밥이 거든 한술 주소. 춘향모 기가 막혀 자네 줄밥 없네. 자네 줄밥 있으면 내 속옷에 풀이 있겠네.
3: 그렇지.
0: 향단 옆에 있다 민망하야 여보 만나님 그리마오 아씨의 천국을 안이 있고 불안 제언리 찾아오신 정옥해묘하는 박대는 모터이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던 밥 책임지 냉수 떠 받쳐들고 여보 서방님 여보 서방님.

0: 어사 또 밥을 먹대. 잠깐 장단을 달아놓고 먹는. 먼산 호랭이 지리산 넘던 도깨비 바로 치듯 중 목탁 치듯 맞바람에 개눈갑치도 고소 묵치듯 우당 잘 먹었다. 춘향모가 어사 또 밥 먹는 것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잡것 반 반이 빌어먹었다. 자네 지금 밥 먹었는가 밥 총노체?
1: 그렇지.
0: 어사 또 껄껄껄 웃으시며 그 입맛도 성세 따라가는 것일래. 내 아까는 시장하여 어찌 된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단속을 떡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그려. 그러겠네. 그러나 저러나 바로나 치거든 가세. 초경!

향단이로나 포를 세우고 거진 사고는 뒤를 따로 옥으로 내려갈 적은 밤적 적 깊은 난디 인적은 곡곡 밤새 소리는 보 물소리는 주르르르르르르르르 도채비는 바람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치동 치동 불고 구진 비난 퍼붓 난디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희 퍼포머 그룹 철학입니다. 철학은 환호하다라는 뜻의 치어와 아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악기를 쳐라라는 뜻도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타악기인 꽹과리, 장구, 북, 징 그리고 베이스 기타가 함께하는 팀이고요. 보이는 그대로의 즐거움과 또 이해하기 쉬운 흥겨움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음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퍼포머 그룹 철아세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방열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아, 그래.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나보고
0: 그래도 되죠.
1: 세팅을 해보면서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을 같이 해보는 거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이게 이제 서촌. 뚝섬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맞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
0: 아코디언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이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하이,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시는 거예요?
0: 이렇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뭐 공유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두개 사볼까?
1: 깨순
0: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네.
1: 감자채 오랜만이다.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평소에는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에요.
0: 여기 엄청 좁다.
3: 대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고.
0: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이구나.
1: 네. 한복도 있어.
0: 그러니까.

0: 1949 금담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그렇네요.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오라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1: 잘하셨어요.
0: 등받이 있는 의자. 오.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1: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1: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1: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네.
2: 하필이면 스티트워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에는 패딩 입고 찍었거든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뭐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설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재밌고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고 지나다니면서 보아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이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0: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금호동은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1: 그쵸. 그리고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잘 그치. 들어가지고. 맞아, 맞아. 대추나무 달렸는데? 같다.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본 거 어떻게 알아, 대추?
1: 아,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 대추 사러 와놔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아.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2: 이야. 금남시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0: 오늘은 삼척 갈란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0: 있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1: 어, 그때는 거의 집주마다
0: 거의 집주마
2: 3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 있고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2: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2: 재밌어요. 아주
1: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3: 이거 상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 내볼게요.
3: 이쪽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상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3: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2: 예.
0: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3: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2: 미역을
3: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3: 상일 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3: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3: 예. 자, 아직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해삼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3: 아 그럼 참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갑시다.
4: 가자.
3: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3: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3: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날려있어요.
3: 그거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전 많이 땄죠.
3: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4: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3: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요. 위험해.
4: 아, 저기요.
0: 아니. 안 돼.
3: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저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요, 빨리.
3: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3: 없어요, 지금.
0: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5: 떼벼를 타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3: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5: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3: 네.
5: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그게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3: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5: 그렇죠. 네.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3: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5: 가보시죠.

0: Wow,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이어라.
2: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팜의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2: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1: 유쾌한 에너지와 중독성까지 갖춘 크리스티나 유재필 씨의 그러시구나. 무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Yo, that was insane.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여름이구나. 아, 예스. 아까 느껴지는 아,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0: But summer isn't just about upbeat songs.
1: 맞아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완전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아하.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1: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e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오브 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오브 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와우,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민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창하고 머리카락 창 치고
1: 머리카락
2: 뒤에 보고
1: 뒤보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하고 머리카락 치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옆으로 보여주고 주먹 내리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던져요 네 맞습니다
1: 아,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4: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2: 네
1: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4: Come on
2: 파이팅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지정장.
1: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2: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우.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3: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3: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3: 아, 스페인에서 온 셀마입니다.
2: 네, 셀마.
3: Al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4: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3: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3: Take it away, Selma.
2: Let's go!

0: 와. 와.
1: 아니 아니 최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3: Yeah, you sang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3: Uh-huh.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1: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 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3: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teen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1: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 네, 저는 오늘 사과 머리 시도 해봤어요. Yes.
3: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1: Apple.
3: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1: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3: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3: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7: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1: 좋습니다. 채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3: Oh,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1: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2: 오늘은 그냥 조금 달달한 향을 뿌렸습니다.
3: So for her outfit today, she says she put on some very sweet type of fragrance.
1: 좋습니다.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For the next question, is there a makeup tip that you can give us fans to try ourselves?
1: 좋습니다. 아이님부터 가볼까요?
5: 네, 그날에 아웃핏과 무드에 맞는 얼굴에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So Ayn said to draw like a mole that would suit the outfit and the makeup of the day.
1: 좋습니다.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는 가닥 속눈썹.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0: How detail.
2: Oh, wow.
3: So she likes to put on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1: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3: 네일 팁이요?
6: 네.
3: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6: 네, 손톱이 이렇게.
3: Oh yeah. So wow, so really?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s
6: But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0: She knows English.
1: Oh, thank you, thank you.
3: 류인 씨,
0: 영어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6: 아,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3: 류인 씨의 영어 실력 여기서 마음껏 뽐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6: 네, 그래서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어? 해야 돼요?
1: 계속 말을 쓰고 하셔도 돼요.
6: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I, with my nail like tip, I just do a line like this and it comes out really perfect.
3: Nice.
1: Okay.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4: For the last question, if you could try in future comebacks, a new hairstyle or hair color, what would it be?
7: 저는 아주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는데 네. 모두들 반대해서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밝은 약간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3: 어허! So she would like to bleach her hair completely and do a really bright pink color.
1: 누가 반대했어요?
7: 주변 사람들 모두가.
8: 주변 사람들이
1: 좋습니다. 다음 류인님 어떤 게 있을까요?
6: I've always wanted to try Oreo hair.
3: Oreo oh, hair?
6: Yes.
3: What is Oreo hair?
6: Oreo hair. Cool.
3: Black and white?
6: Yeah. Oh. With like bleached pieces.
3: Oh, like little bridges.
6: Yeah.
3: Oh, okay.
1: 좋습니다. 또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9: 네, 저는 사실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3: 오케이!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 원하시면 그거 할 의향 있으세요?
9: 해볼게요.
3: He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4: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9: Thank you!
3: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1: 자, 잠시만요. 제가 그때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 중에 무려 6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시다고요?
3: 와우!
9: Yes.
3: 6!
1: 어떤 분이죠? 하나, 둘, 셋!
9: 류인!
1: 아, 류인님! 아, 어쩐지 영어부터 지금 굉장히 출중하시는데 어떤 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6: 저는 이탈리아어랑 네. 영어랑 네.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한국말도 할 수 있습니다.
1: 와, 대박! 아니, 여섯 개라 해서 네. 저는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3: 귀여워, 예뻐서
1: 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여섯 개 국어예요. 그러면 류인 씨,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실 팬분들을 위해서 여섯 개 국어로 짧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6: 네! Hi,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on stage today.
1: 영어 나왔고요.
6: 네.
1: 자, 이탈리아 가볼까요?
6: 네. Spero che ascoltiate tanto il nostro album Heartbite Legacy.
1: 오, grazie. 자, 프랑스 한번 가볼까요?
6: 프랑스요?
3: 프랑스어.
1: 네, 프랑스.
6: 중국어.
1: 중국어? 아, 중국어 가볼까요? Yeah, 중국어 가보십니다.
3: 都可以.
6: 我也可以. 请大家多多关注，多多期待 Heart of Woman.
1: 오, 谢谢. 어떤 거 가볼까요, 다음은?
6: 프랑스.
1: 프랑스어 가볼까요? Let's go.
6: Écoutez beaucoup nos chansons, surtout Lost in Proof.
1: 메르시 복구. 자, 어떤 거 가볼까요? 스페인어 가볼까요?
6: 네.
1: 좋습니다.
6: Por favor, presta atención a nuestra coreografía principal.
3: Sí. Okay, gracias.
1: Yeah.
3: All right then. Let's...
1: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번 가봅시다.
6: 우리 앞으로의 Heart of Woman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1: 감사합니다.
3: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정말 대박. 네,
1: 천재 대박. 천재.
3: All 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a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9: 네.
1: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in?
1: 예,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씨아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2: 네!
1: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1: See ya.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won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순수의 음악만을 위해서 제가 만든 공간인데 여기 방문하시면 음악적 어떤 쾌감을 느껴야 돼요. 음악이라는 게 듣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어떤 공간에서 느끼게 해야 되고
2: 저는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들려주는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을 때 저는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랬을 때
3: 전에는 접근이 좀 어려웠잖아요. LP 되게 조심해야 되고 바라만 봐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좀 그냥 편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뮤직 컴플렉스 대표 김형석입니다.
2: 뭐가 DJ 슈퍼플라이라는 이름으로 DJ 활동을 하면서 서울 연남동의 현대음률이라는 한국 대중음악 전문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채라고 합니다.
1: 제 이름은 오정수이고요. 이제 치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이 파주에 있는 콩치노 콘크리트 콘서트에 와서 DJ도 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입니다. 네.

0: 뭐 그냥 편하게 음악 들을 수 있는 뭐 놀이터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러 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좀 지극히 한정적이잖아요. 유명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영화가 특별한 게 나오면 그때 극장 한번 가는 거고 좀 새로운 거 뭐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다 보니 장비들을 전시하는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음악을 듣게 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소리는 못 듣고 그냥 모양새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콩치노 콘크리트는 오디오를 우리가 즐기다 보면 공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많은 연주가들이 남긴 어떤 LP 그걸 최상의 컨디션에서 극대화를 시키는 공간이 무엇일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들고자 한 게 이 공간입니다. 네. 콩치노라는 뜻이 라틴어로 울려 퍼지다, 합창하다, 다 같이 노래하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홀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음을 즐기고 향유하고 콘서트를 열어서 그거 같이 연주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이 잘 어울리는 이름이랄까요?

0: 현대음률은 한국 대중음악 전문 음악 감상실이자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뮤직바에서 신청곡이 되기 때문에 한국 노래를 신청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댄스홀이 아닌 음악 감상실로서의 한국 대중음악 전문은 아마 여기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은 그 있는 단어가 아니고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이라는 노래의 도입부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현대음률이라고 치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음률 속에서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 상호를 바로 이해하시고 그 노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상호가 좀 이상하다, 무슨 연구소 이름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상호가 좀 독특하다라는 데는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과 한 자리에서 경험하고 소통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을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보통 헤드폰을 둘이서 나눠 끼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2: I think it's very good also with the having two headphones listening to the music and also the seats and the area. I think everything is very comfortable and good.
1: LP 되게 조심해야 되고 다른 LP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걸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좀 그냥 편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냥 자율성을 두고 편하게 뭐 막 깨기도 하고 막 만져보고.
3: 저는 여기 와서 좀 좋았던 게 제가 도서관처럼 둘러보면서 고르고 듣고 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10대부터 오디오를 좋아하고 계속 듣기도 하고 많은 교류도 하면서 가장 이제 가슴속에 내 인생에도 무언가 하나 한다면 나는 음에 대해서 한번 이 세상에 하나 뭐를 해봐야 되겠다. 양쪽 끝에 있는 그 천연 나무색 스피커는 독일에서 그 히틀러 시절에 제작된 스피커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검정색 이 스피커는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인데 이것도 그 미국 극장에 1930년대에 설치돼서 사용했던 스피커예요. 또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 하나만 해도 2,000명에서 2,500명 되는 공간을 올렸던 스피커예요.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듣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죠. 네. 건축의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오면 강이 있잖아요, 임진강이. 임진강이 산이 낮고 임진강이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죠.
5: 제가 여기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 몸이 들썩이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취식이 안 되고 대화가 불가한 곳이라고 해서 좀 지루하거나 삭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확실하게 내가 일상에서 떠나온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7시 오픈해서부터 거의 바이닐로 LP로만 영업시간이 끝나는 1시까지 쉬지 않고 음반을 계속 교체해서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죠. 계절, 날씨,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선곡할 때 기준을 많이 삼는 편이고요. 신청곡을 받지 않는다,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저 음반들은 왜 갖다 놨어? 라고 하신다든지, 힘들어 하십니다. 기존에 신청곡을 받는 일반적인 뮤직바하고 좀 다른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음악 듣는데 방해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 뮤지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한국 노래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손님이 많긴 한데 그중에서 특히 또 옛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르는 노래지만 굉장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에 놀라움을 되게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 노래 뭐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저희는 이제 성수기가 되고, 개강하면 좀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동네가 인사동이어서 그런지 뭐 외국 손님들이 한 30-40% 정도 되고요. 네. 크로아티아에서 DJ하는 음악 관련된 일하는 친구가 이걸 보겠다고 여기 오고, 하여튼 해외에서 이거 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어렵게 찾아온 분들이 꽤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좀 인상이 남고요.
4: 여기 오시는 분이 요즘은 한 MZ세대들이 한 80% 되거든요. 젊은 층들이 오는데, 이 공간적인 오디오의 분위기와 이 시스템 나는 음악이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좋게 만들어요. 들어보면 음이 좋아요. 클래식의 클자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집에 가서는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블로그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죠.
0: 이곳은 공연은 하지 않습니다. 공연은 농담으로 조용필이 와도 DJ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공연은 절대 하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진 노래를 그냥 감상하는 곳, 술도 한잔하면서. 그리고 제가 따로 진행하는 특별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절 음악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하는 음악회가 있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또 한국 음악만 트는 게 아니고 다른 DJ를 초빙해서 저랑 같이 뭐 디스코라든지 일렉트로닉 음악도 틀고 DJ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악회에 오는 손님은 이 현대 음률로 오는 관문인 거죠.
4: 요즘은 좀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는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방해 주지도 않고 방해 받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뭐 베토벤이요 피아노 소나타를 듣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적인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들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감동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지 음악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콩치노라는 이 공간이 이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남긴 최고의 음악들을 가장 좋은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이제 요즘 있죠.
1: 저는 그냥 뮤직 컴플렉스였으면 좋겠어요. 뮤직 컴플렉스를 따른 무슨 뭐 레트로 LP 카페 뭐 그런 게 아니고 뮤직 컴플렉스는 뮤직 컴플렉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4: 지금은 진짜 음의 신전이다. 음의 신전. 이 공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배제한 오로지 음악을 어떻게 가장 잘 느끼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진짜 음과 자연 속에서 오로지 음악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콩치노는 그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네.
0: 현대음률 교양인을 위한 휴식과 사교의 응접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또 없나? 또 뭐 없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취향은 약간 뭐 하여튼 묻어나는 거니까요. 냄새처럼, 약간 향수처럼.
4: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몰두해야 될 대상.
1: 제가 좋아서 제가 뿌리는 거지만 너무 향이 강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4: 일본 여행 가면 버스 운전기사도 조금만 뭐 인형들을 막 쫙 이렇게 펼쳐놓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다고 봐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원동력도 되고 삶에 대한 스스로 즐거움을 갖는 거거든요. 남을 몰라줘도 자기만의 즐거움. 그래서 취향이 없다면 그러한 세상을 접하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6: 저의 약간 강조하는 건 취향을 갖지 말자인데 특히 음악은 음악이 그런 취향을 너무 강하게 갖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도 좋지만 자기의 취향을 조금 벗어나는 연습도 많이 하면 좋다.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됐죠?
7: 감사합니다.
6: 아, 고생하셨습니다. 날도 갑자기 추워.
8: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a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0: 너무 멋있어요.
1: 저요?
0: 아니요, 광화문이요.
1: 이제 들어가요.
2: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1: 네?
3: 와이어스의 브이로그. 여기네,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1: 안녕.
0: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1: 걸으면서 위를 봐요. 어?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1: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어?
1: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1: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4: 광화문 and 경복궁 Palace are stunning. 광화문 is the south gate of 경복궁 Palace while also serving as its main entrance. 경복궁 Palace included political facilities for the king and court officials, living quarters for the royal family, and leisure areas for relaxation. At 경복궁 Palace, you'll experience the refinement and dignity of Korean royal culture. Today, Wyatt was shooting his vlog as he passed through 광화문. To express that you're doing two things at once, you can say 면서 or 우면서. For example, if you're walking through 광화문 and looking up like 승준 was, you can say 걸으면서 위를 봐요. Or if you're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 you can say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And if you're eating while watching a drama, it's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To go a step further, to talk about one action that will take place after another, you use 고 나서, 은 후에. For example, if you are having dinner after going to 경복궁 Palace, you can say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Or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How about another example? To say you exercise after eating, you can use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Or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Let's hear the correct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걸으면서 위를 봐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1: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0: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 먹을까요?
0: 삼계탕이요?
1: 네. 삼계탕은 어린 닭의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네, 땀나요.
3: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들었대요.
2: 예, 물 그래서 들어올 수
1: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 좀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2: 배
3: 배
1: 흥
2: 배 흥
1: 배
2: 흥
1: 배 흥 배
2: 다섯 번
1: 흥 평신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다음에 아흥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3: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이거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좋은 일이라고.
3: 좋은 일이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2: 배
1: 흥
2: 흥
1: 배
2: 좀 내려가지.
3: 내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3: 네
1: 일어나세요.
3: 도와줄 감사합니다.
4: 아 괜찮아요.
3: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3: 어 생각보다
2: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5: 그치. 왜
2: 자 적응돼.
1: 흥
2: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2: 어, 네, 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원래
2: 그건 뭐 제사 같은 거.
1: 또 날 때 세 번 이제.
2: 여기서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6: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7: 자, 하나, 둘, 셋. 용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3: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어려워서 사암다는 세인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지금 여기 오구꽃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그
3: 이거 대나무
1: 예.
4: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굿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다가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굿 있잖아요.
1: 예, 예.
4: 그거 어떤 거죠?
1: 동해 별신 굿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굿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많이 해가지고 굿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 굿이라야.
4: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신 굿을 해요.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4: 네.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1: 예.
4: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1: 예.
4: 문화재 있다 보니까
1: 예.
4: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1: 예.
4: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예.
4: 예.
1: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굿이 너무 좋아서. 예.
0: Shaman Kim Yo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5: VIP?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opped on the train. Everyone seems excited to be on it. Yay, the EC train is off. Hoot hoot. The C train travels a total of 56 kilometers along the eastern coastline. All the seats face out to the sea, and travelers can soak up the amazing view of the East Sea in a comfortable manner.
3: This is the first time I'm riding the train in this situation, like instead of a subway.
5: Yeah.
3: It looks like a subway.
4: Really?
6: And we see the rocks.
5: What's it called? The fishing boats?
6: Way out there? Fishing boats.
5: With the lights on?
6: Ojingo.
5: Ojingo? The squid?
6: Squid boats.
4: Whoa.
0: The C train moved for an hour and 20 minutes. No one was bored as the ocean view changed every time.
4: It's quite. See, it's on fire.
0: Sam's a very curious guy. He discovered a special treat on the train.
5: It should not be like.
0: The guys traveled together only for 3 days, but they've become really close, like brothers.

0: Samche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1: waves
2: and stuff.
1: Currents.
2: Yeah,
1: so,
2: rough waves.
1: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just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1: Yes, he says it drives away.
3: And he's got one of, had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1: 기억한다.
4: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5: 단풍 구경 간다 그러잖아요.
2: 단풍. 네.
0: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hangsan to see some mystical-looking characters.
5: 여기 누군가 떠
3: 있어요?
5: 진아
1: 저저건. 아우. It's clear.
5: 고생하셨습니다.
4: 아예 멋있어요. 여기가 뭐.
5: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2: 네.
5: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6: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5: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오자던데요, 여기가. 이거 산을 통해가지고 요 주변으로 다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6: 네.
5: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가지고 여기에 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6: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5: 네. 여기서 울릉도를 울릉도가 잘 있나 아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6: 그렇죠.
5: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크거든요.
6: 올라가면
5: 좀 올라가.

0: 그러면은 이제 메인 이 지역을 그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1: 가볼까요?
0: 그 비석을 네, 한번 가보시겠어요?
2: 예.
3: 이야.
4: Samchu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okju East Sea headstone. Chokju is the old name of Samchu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okju East Sea headstone.
0: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이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2: 네, 그렇죠.
0: 주민들이 네,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1: 들어가봐도 돼요?
0: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1: 안 들어가요? 이렇게
5: 들어갈 수 있어요?
6: 들어갔었어요.
5: 열쇠 뭐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3: 1006
0: 옛날에
4: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3: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4: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uk City to this day.
3: 제출하는 거.
0: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 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2: 재앙이죠.
0: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1: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0: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4: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uk too, right?
5: 동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East Sea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2: 네.
0: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석이.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3: 예. 그 증명한 거예요.
0: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가 지금? 형 우리 어디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간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2: 울진.
3: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 Sea.
4: And the reason is you.
3: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울진.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수토사,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울릉도 and 독도 islands. 태풍헌 in 울진 is the place where the 수토사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네.
9: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10: 티처.
8: 반갑습니다.
9: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8: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9: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목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목이 나왔어요.
3: 장한상 was the first 수토사 to be dispatched to 울릉도.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독도. The 수토 절목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독도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9: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3: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울릉도 wouldn't be trivial.
9: 해가지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5: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9: 예, 여기서
5: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9: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5: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9: 세이닝. 예, 노를 접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3: The significance of Taepungha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Taepunghan in 울진,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울릉도.
9: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헌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8: 그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선생님,
8: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네. 네.
3: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수토사,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울릉도 Island.

0: Dodonghang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A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a few hours.
3: Bye.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오늘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1: 아, 그렇죠.
4: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2: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1: 아.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짠맛보다 단맛이 좀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네.
4: 단맛이.
2: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then.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the
0: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6: This is where we're in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8: What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9: Igneous rock. And you?
8: Well, it's cool.
7: How do you know that?
10: 안녕하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12: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7: 아, 네,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1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7: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12: 네.
7: 그 언제 보여요?
12: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12: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7: 네, 네. 네
12: 감사합니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3: 세종실록 진리시. And it's
14: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3: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15: Really?
13: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three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0: The members went up to the Manmulsang observation platform, a place where visitors can take in 10,000 different picturesque landscapes.
1: I'm in California right now.
2: Yeah.
3: I think, guys, if you, what about to make a wish?
2: Wow.
1: Wow.
4: I don't know. I think the, you know, on the East Sea, there's so many different facets to it. I mean, what we've seen prior to coming to Ulleung-do and then coming here and seeing different sides of it as well.
2: Yeah. I know.
4: And
2: here in Korea.
4: Experience, have different experiences, even if it's the same place.
2: Yeah, exactly.
4: And you have a different outlook on it. So, you know, I think it's going to be fun, one way or another.
2: Sure.
5: High five.
2: That was great.
6: Look at that.
2: It was so fast.
4: That just happened so quickly.
1: That is beautiful.
4: Wow. I actually think that is probably one of the best views I've seen.
1: Look at this right here, though. Just the rock landscape with the waves crashing on the rocks. This is better than California.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eard about a famous grandmother in Ulleung-do. Someone who's as famous as the island's governor. They couldn't wait to meet her.
3: All ages all together.
1: Really?
7: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re's five of us.
3: Okay.
8: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It's pretty.
8: 선생님.
2: 안녕하세요.
8: 아예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0: Grandmother Kim Hwasun has been a female diver since her teenage years until she passed the age of 90. She's an expert who knows the underwater life of the East Sea better than anyone else.
1: 그럼 여기서 사신지
8: 있잖아. 연세가 어떻게?
9: 95년도 95.
8: 그 해녀 일 얼마나 하셨어요?
9: 할머니 현재 15살부터 해서 하니까
10: 뭐 15살이면
11: 85 years.
10: 아, 그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머니도 생각나요, 사실.
8: 그 해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12: 처녀 때에 그냥 뭐 바닷가에서 힘치다가 배웠지.
0: She naturally learned to dive as she lived right by the seashore. She had to dive to earn money and couldn't part ways with the ocean for a time period of 80 years.
7: 이거 할머니.
8: 네.
1: 한번 열어보세요.
0: The guys couldn't come empty-handed.
8: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게 예쁠 것 같아요.
1: 아유 민요.
8: 네.
10: 아우 잘 어울리신데.
1: 네. 아이고.
13: 할머니 많이 춥죠?
12: 추워?
8: 할머니.
13: 추우세요? 많이 추워요?
12: 추워?
13: 예.
12: 안 추워.
8: 이거 때문에 안 추세요.
1: 아, 그러시구나.
12: 안
8: 따뜻해요?
12: 어.
8: 좋아. 좋아요. 아, 좋아요.
13: 우리 먼저 갈게요.
8: 네, 피곤하시니까.
13: 아니요, 여기 있어요.
1: 네,
8: 있어요.
1: 여기 계세요.
8: 여기 계세요.
1: 네, 할머니.
12: 언제 가요?
1: 네, 먼저 가면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12: 감사해요.
1: 네, 우리
13: 건강하세요.
1: 네,
13: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8: 보러 올게요, 할머니.
12: 네. 뭐 줄 것도 없고.
8: 아이, 괜찮아요.
1: 아, 괜찮습니다.
8: 충분히 줄 건 만남이었으니까.
12: 말 다 한다.
8: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12: 네.
8: 네.
1: 네.
13: 할머니.
12: 네.
13: 건강하세요.
12: 네.
8: 네. 건강하세요.
12: 네.
1: 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네.
8: 갑시다.
12: 네.
9: 가다.
8: 예.
10: 할머니.
9: 같이 나가래.
1: 아,
12: 예.
10: 네.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요.
12: 어?
10: 우리 할머니.
12: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다.
10: 네.
12: 집이는.
10: 네, 우리 엄마도 한국 사람.
12: 한국 사람.
10: 네.
12: 그래서
10: 나중에 저 여기 다시 와서 요리해 드릴게요.
12: 아, 우리 한국이구나.
10: 네.
12: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하고 말도 잘한대.
10: 나중에 꼭 요리해.
0: Dario's half Korean, and he's very attached to his maternal grandmother. Does he see a resemblance between his granny and grandmother Kim Hwasun? He had a tough time saying goodbye to her.

0: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 이어라.
0: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파민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0: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1: 유쾌한 에너지와 중독성까지 갖춘 크리스티나 유재필 씨. 그러시구나. 무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Yo, that was insane.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여름이구나. 아, 예스. 느껴지는 아,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0: But summer isn't just about upbeat songs.
1: 맞아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완전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아하.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1: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s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예, 예.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a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오브 우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오브 우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와우,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민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1: 흔들고
2: 창하고 머리카락 창 치고
1: 머리카락 창
2: 뒤에 보고
1: 뒤보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 하고 머리카락 치고
1: 머리카락 치고
2: 위로 올리고 내리고 아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골반 치고,
2: 가슴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1: 얼굴 가리고,
2: 옆으로 보여주고,
1: 보여주고,
2: 주먹, 주먹, 보고, 아, 내리고,
1: 내리고, 내리고,
2: 앞에 보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1: 창,
2: 던져요.
1: 창.
2: 네, 맞지.
1: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5: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3: 네.
1: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5: Come on.
3: 파이팅.
0: 자, 네.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2: 와우.
1: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0: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1: Hello.
0: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0: Spain에서 온 셀마입니다.
1: 네, 셀마.
0: Al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3: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0: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Take it away, Selma.
1: Let's go.

0: 와.
1: 아니 최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3: Yeah, you sang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3: Uh-huh.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1: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3: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teen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1: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 네, 저는 오늘 사과머리 시도해봤어요. 아.
3: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1: Apple.
3: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1: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3: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3: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7: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1: 좋습니다. 채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0: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1: Oh,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2: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0: 오늘은 그냥 조금 달달한 향을 뿌렸습니다.
1: So for her outfit today, she says she put on some very sweet type of fragrance.
2: 좋습니다.
1: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For your next question, is there a makeup tip that you can give us fans to try ourselves?
2: 좋습니다. 아이님부터 가볼까요?
4: 네, 그날의 아웃핏과 무드에 맞는 얼굴에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So Ayn said to draw like a mold that would suit the outfit and the makeup of the day.
2: 좋습니다.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가닥 속눈썹. 속눈썹은 기분이 좋아져요.
0: How detail.
5: Oh, wow.
1: So she likes to put on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2: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1: 오, yes. 네일 팁이요?
6: 네.
1: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6: 네, 손톱이 이렇게.
1: Oh yeah. So wow, so really?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s.
6: Well,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7: She knows English.
2: Oh, thank you,
1: 류인 씨.
7: 영어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6: 네. 너무 좋아요.
7: 류인 씨의 영어 실력 여기서 마음껏 뽐내세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6: 네, 그래서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해야 돼요?
2: 네, 계속 말을 좀 하셔도 돼요.
6: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I. With my nail like tip, I just do a line like this, and it comes out really perfect.
1: Nice.
2: Okay.
1: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3: For the last question, if you could try in future comebacks, a new hairstyle or hair color, what would it be?
0: 저는 아주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는데 네. 모두들 반대해서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밝은 약간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1: Oh-ho. So she would like to bleach her hair completely and do a really bright pink color.
2: 누가 반대했어요?
0: 주변 사람들 모두가.
2: 주변 사람들이 좋습니다. 다음 류인님 어떤 게 있을까요?
6: I've always wanted to try Oreo hair.
1: Oreo hair?
6: Yes.
1: What is Oreo hair?
6: Oreo hair.
1: Black and white?
6: Yeah. With like bleached pieces.
1: Oh, like little bridges.
6: Yeah.
1: Oh, okay.
2: 좋습니다. 또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사실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1: 오케이!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를 원하시면 그거 할 의향 있으세요?
5: 해볼게요.
1: He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3: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5: Thank you!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2: 자, 잠시만요. 제가 그때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 중에 무려 6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시다고요?
1: 와우!
5: Yes.
1: 6!
2: 어떤 분이죠? 하나, 둘, 셋!
5: 류이!
2: 류이님! 어쩐지 영어부터 지금 굉장히 출중하시는데 어떤 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6: 저는 이탈리아어랑 네. 영어랑 스페인어랑 네.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한국어랑

0: 대박.
1: 아니 여섯 개라 해서 네. 저는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2: 귀여워 예뻐서
1: 아, 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여섯 개 국어예요. 그러면 류인 씨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실 팬분들을 위해서 여섯 개 국어로 짧게 마지막에서 부탁드릴게요.
3: 네. Hi,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on stage today.
1: 어 영어 나왔고요.
3: 네.
1: 자 이탈리아 가볼까요?
3: 네. Spero che ascoltiate tanto il nostro album Heartbite Legacy.
1: 오, grazie. 자 프랑스 한번 가볼까요?
3: 어 프랑스요?
2: 프랑스어.
3: 어, 프랑스. 중국어.
1: 중국어? 아, 중국어 yeah, 가볼까요? 중국어. 중국어 가보십니다.
2: 都可以。
3: 오.
2: 我也可以。
3: 请大家多多关注，多多期待 Heart of Woman.
1: 어, 谢谢. 어떤 거 가볼까요, 다음엔?
3: 어, 프랑스.
1: 프랑스어 가볼까요? Let's go.
3: Écoutez beaucoup nos chansons, surtout Lost in Proof.
1: 어, 메르시 복구. 어, 자, 어떤 거 가볼까요? 맞아, 스페인어 가볼까요?
3: 네.
1: 어, 좋습니다.
3: Por favor, presta atención a nuestra coreografía principal.
2: Okay, gracias. Yeah. All right then. Let's...
1: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번 가봅시다.
3: 오, 우리 앞으로의 Heart of Woman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1: 감사합니다.
2: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정말 대박. 네,
1: 천재,
2: 대박.
1: 천재.
2: All 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a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4: 네.
1: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in?
1: 예,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CIA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1: See ya.

이거는 느타리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라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라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 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0: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워서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계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땐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가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씨라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땔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띠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관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관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간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때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사리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 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건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올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0: 이 올갱이에는 이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도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썼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올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올갱이 물을 한 바가지 또본 거예요. 올갱이 껍질째, 닭간 껍질을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갖다 같이 섞지.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 가고 넣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0: 가물면 내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네,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길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그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가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으다 해먹고 까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 드시면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으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만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나절 닦아서 뺏어서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은 이제 또한네 명씩 다섯 명씩 사가고 까고 그다못 가대잖아 끓이 뭐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네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 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 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 나와 또 살구나니 기 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괴산 재래시장.
1: 계산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0: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울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울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좀, 울갱이 맛이 진하면 더 구수한 것 같아.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